나는 크리스찬 람스콰이어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했더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이름에는 참 묘한 힘이 있죠? 자꾸 부르다 보면 그 이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사랑의 교회라면 사랑이 보여야 하고, 기쁨의 교회라면 기쁨이 흘러야 하고, 하하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는요, 그 이름은 간판에 적어놓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대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말과 선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 주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요.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20님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새희망교회 명은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고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답니다. 오, 감사합니다. 5503님 한 말씀, 9140님, 7238님, 또 8905님 반갑습니다. 7978님, 7356님, 1667님, 또 7909님, 0118님, 9992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6307님 제일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아, 4940님 예 그래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주셨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2061님 또 5226님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신 주님과의 월요일 사랑의 뜰안과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은혜의 주일 잘 보내셨죠?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 21일을 진행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죠. 정말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또 8609님 하나님이 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 말씀 8918님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셨고요 1302님 6481님 또 9986님 7916님 아, 1070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8시 반에 하는 설교 네 광천교회 에서 설교가 나갑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PD님이 하시는 오프닝 메시지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극동방송 은혜의 아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전에서 보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6472님 반갑습니다. 또 5073님, 4295님, 8065님 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9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떴다 어떤 분들이 떴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0: 어떻다?
1: 만화의 마상성 OST팀.
0: 아니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맞춰볼게요. 다시 한 번 떴다.
1: 남상 OST팀 만화의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자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관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만화임에서 빠따든 초급 별명으로 금호 배들길을 섬기고 있는 집사 양병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빠따든 조교요. 좀 빡세게 하시나요?
3: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너무 센데 이거 정말 군대인데요. 자, 그리고 임건영 집사님.
4: 안녕하세요. 만화임에서 영원한 에이스를 맡고 싶은 임건영 안수 집사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5: 안녕하세요. 머리로는 첫째인데 실상은 셋째인 조화식 안수 집사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만화인 단장을 맡고 있는 좀 까칠한 단장 안준환 장로입니다.
0: 까칠하다고요?
6: 네, 좀 그렇습니다.
0: 친절해 보이시는데.
6: 절대 안 그렇습니다.
0: 그리고
7: 안녕하세요. 만화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세심한 집사 기영국입니다.
0: 네. 좀 세심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8: 네, 오늘은 만화임의 막내 미래 에이스 한신범 집사입니다.
0: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9: 샬롬. 몸찬양 실력은 부족하지만 야망은 가득하여 허시탐탐 만화임 메인댄서를 꿈꾸고 있는 박광천 안수 집사입니다.
0: 아니 좀 죄송한데 얼굴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교회 오빠 얼굴 마담 김남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김남진 장로님, 예, 네. 단골 출연자시죠. 장로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 궁금하시죠? 남성 워십팀 만화임이라니 어떤 팀일까요? 안준환 장로님께서 만화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6: 아, 예. 저희 만화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금호 배들교회 남성 워십팀 찬양팀이며 2025년 3월 8일 몸 찬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7명으로 초기 창단이 되었으며 양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문 강사님 이슬 전사님을 모시고 논문의 지도로 차츰 성장하여 현재는 5분이 더 합류하여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춤추는 세대라는 제목의 빠른 템포의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성극, 죽임당한 어린 양, 현대무용, 하나님의 은혜 등 다양한 분야의 워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으로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남성교 헌신예배 또한 노회 주관 찬양대의 특별 지름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뜨겁게 예배하며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성 워십 저의 마음을 위하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문자메시지로 들어온 것이 우리 장로님 절대 까칠한 남자 아니라고 부드러운 남자라고 814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혹시 가족인가요?
6: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5157님이 잘한다 우리 집사님들. 0017님 오오. 3355님은 아, 조 집사 불안한디? 잘하리라 믿어요. 모두 화이팅 잘하고 오셔. 이렇게 주셨어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금호 배들교회. 여러분 남성 워십팀 보셨어요? 여성 워십팀은 많은데 남성 워십팀입니다. 만화임. 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0: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마나임 자랑 좀 들어볼게요. 한신범 청년 집사님이시라고요. 네. 네. 자, 자랑 좀 해보세요. 네.
1: 저희 워십팀은요, 일단 남성 워십팀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마하나임은 청년부터 집사님, 장로님까지 한 팀이 되어 함께하는 남성 워십팀이에요.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모였다는 것, 그게 저희 마하나임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네요.
2: 잘한다.
0: 네, 그 집사님은 어쩌다가 네. 이렇게 오게 되셨나요? 마하나임에 군대에 들어오는 것처럼.
1: 네. 처음에는 예. 제가 조금 거절을 했었는데 네. 박광천 집사님이 열심히 저를 예. 불러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그래 잘해 주시나요, 다들?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어때요, 춤선은?
3: 우리 한신범 집사님은 현재 유치부에서 네. 몸찬양을 담당하고 있고 네. 교회 안에서 가장 몸찬양을 잘하는 우리 청년 집사님이십니다.
0: 아, 그래서 영입이 됐군요.
3: 그럼요.
0: 아무나 받지 않네요.
3: 그럼요.
0: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우리 한신범 청년 겁나게 잘생겼죠. 마하나임은 얼굴도 봅니다. 잘생겼어요. 아, 우리 워십팀 보시면 무조건 반할걸요. 마하나임. 그리고 8147님이 지금 광주에 소문이 났어요. BTS 못지않게 광주에서 가장 잘생긴 멋진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 떴다고요. 금호배들교회의 남성 워십 마하나임 화이팅입니다. 가정 우아하고 예쁜 중등부 목사입니다.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로님?
4: 한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금호배들교회 자랑 마하나임. 아, 보이는 라디오였음 바로 설명이 되는데 인물로 뽑는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9600님이. 지금 계속해서 응원의 마음들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마하나임을 응원해 주세요. 1080님 라디오 스타 탄생 TV 출연 가자.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식오빠라고 보냈네요. 조화식 집사님 방송 출연 축하드립니다. 멋지다 주셨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화식오빠를 불러주신 분은?
5: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0: 자, 직원에게 한 말씀 주세요.
5: 사랑합니다. 네.
0: 그리고요. 3355님은 마하나임 나온다길래 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일 시작하세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까? 마하나임.
6: 예, 2025년 2월 말경 서순석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여자 50팀이 있는데 남자 50팀도 있으면 정말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김남진 장로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한번 같이 해보자고 직접 공면하셨으며 마하나임이라는 팀명으로 7명으로 결성되어 시작되었고 현재는 총 12명으로 열심히 50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멤버들의 연령과 직업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 박황천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3: 마하나임은 30대부터 50대까지 청년부터 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12명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회사원, 보건업, 조경건설업, 금융업, 환경업, 코카콜라 자영업까지 있습니다. 하는 일도 나이도 직분도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봉민석, 문정훈, 이기호, 김상민, 안수집사님은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오늘 다들 휴가 내고 오신 거죠?
3: 네네.
0: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꽃미남 중년들이 모였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 가운데 한신범 청년 집사님이 귀하게 이렇게 꽃처럼 피어있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워십팀을 한다고 했었을 때 반응과 지금은 어떤지. 기영국 집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7: 아, 처음엔 과연 내 남편이 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 하다가 포기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런데 매주 연습을 나가고 첫 공연을 하는 순간 놀라움과 은혜가 넘쳤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 뒤로 2차 공연 준비할 때에는 저희 직접 의상도 저기 만들어 주시고
1: 네.
0: 이쁘게 보이라고 얼굴에 화장도 해 주시고
1: 네.
0: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1: 네.
0: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1: 네.
0: 특히 임선주 집사가 엄청 좋아를 합니다.
1: 예.
0: 정말 은혜가 예. 은혜가 넘친 것 같습니다.
1: 네. 아내이신 거죠?
2: 네.
1: 네.
0: 저희 아내가 여자 OC팀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이제는 메이크업까지 의상도 예. 만들어주시고.
0: 예, 그렇습니다.
1: 오, 그래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조화식 집사님.
2: 네, 저희가 첫 모임 때부터 매주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저희가 공연이 잡히면은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또 주중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서 가족들한테 많이 이렇게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연습 끝나면은 밤 예배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워십 팀의 율동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하나임 또는 워십이라고 보내주시면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영상 링크 직접 율동하신 것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워십 또는 마하나임으로 보내주세요. 이미 여러 번 공연을 하셨대요. 궁금합니다. 무대를 보신 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양병관 집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3: 공연하고 나면 의외로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분도 좋아졌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며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요. 특히 다음 공연이 너무 기대된다. 마나임 나오면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힘이 나죠. 저희도 공연할 때마다 단순히 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사랑의 뜰한 떴다에는요 남성 워십 팀 마나임이 떴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팀원 여러분들은 저의 영원한 제자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어머 이슬 사모님 드디어 보내주셨네요. 어머 스승님이신 거죠?
0: 네. 예.
1: 아, 예, 그래요. 어머 영원한 제자들이고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스승님께서 친히 아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우리 마하나임 워십 김남진 장로님 눈에 띄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장로님의 열정으로 시작한 마하나임 이제는 전국으로 다닐 것 같은데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정말 전국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4: 네, 한번 꿈을 꿔보겠습니다.
1: 네. 이 몸 찬양이 사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원들의 영성 훈련과 그 섬세한 감정의 표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김남진 장로님 얘기 좀 해주세요.
4: 예, 물론입니다. 영성 없이 몸 찬양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건 노래는 할 수 있어도 그건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자가 대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배자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진심, 그 진심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5: 아멘. 아멘.
1: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교회 음악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네. 교회 음악에서 이렇게 워십까지 섭렵할 줄은 몰랐어요.
4: 뭐 교회 음악은 여러 장르가 있으니까요.
1: 네.
4: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는
1: 네.
4: 몸이든 목소리든 어떤 방법이든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궁금해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훈련을 한다 해서 자 잠깐 막내인 우리 한신범 청년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연습 시간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6: 네. 저희 팀이 사실 처음부터 몸 찬양이 익숙한 분들이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막 빠르게 진행되는 편은 아니고요. 동작 하나를 가지고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0: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연습하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웃기도 하고 즐겁게 연습하는 편인데 또 집중할 때는 다들 진지하게 제대로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집사님께는 다들 잘 해주시나요?
0: 네, 너무 잘해주시고요. 네.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음료도 항상 준비해주시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몸 찬양을 하면서 자신이 회복됐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양병관 집사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2: 네, 저에게 몸 찬양은 단순히 공연이나 찬양의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작년 3월에 소천하신 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마나임을 동참과 권면해 주셨던 두 분 장로님과 형제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잠시 잊게 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에게 마나임은 지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주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드리는 몸 찬양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이요. 사실 전국의 최초 팀일 수 있어요. 남성 워십 팀입니다.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추수감사절 때 한 번 정도 무대에 올려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율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그 팀이 있으니 남성 워십 팀 마나임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147님께서 우리 한신범 집사님은요 정말 몸 찬양이 아이들 못지않아요. 진짜 잘해요 라고 했는데 춤을 좀 배우신 건가요?
0: 네. 제가 가요도 좋아해서
1: 예.
0: K-POP 댄스도 취미로 잠깐 배우기는 했었어요.
1: 아.
0: 근데 유치부 율동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7년째 참 귀합니다. 아, 그럼 그 율동을 조금 가르쳐 줄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돌 춤은 좀 어려운가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0: 아, 뭐 나중에 좀 그런 스타일로
1: 한번
0: 더 젊은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죠.
1: 한번 도전.
3: 못해.
1: 못한다라고. 아니 시키면 해야죠. 5157님 남성 워신 마하나임 최고. 그래도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양 집사님 흐흐흐흐 주셨는데 아내이실까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1: 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말씀 주시죠.
2: 조민아 사랑한다.
3: 아멘.
1: 그리고 9214님이 꺅 유치부의 아이돌 선생님 신범 선생님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워십 찬양 중에 삐끼삐끼 동작도 있는데요. 우리 임건영 집사님과 양병관 집사님이 아주 환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아마 그 안에 살짝 보실 수 있어요. 삐끼삐끼 춤을. 저도 보고 웃었어요. 아 그리고 2372님 어머 사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네요. 자 바로 사행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나임으로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 텐데 춤솜씨는 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행시는 어떤지 문장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뽐내보시고요. 가장 잘한 분의 번호를 우리 방송가족들께서는 보내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한 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식사권을 드릴 텐데요. 자 준비됐습니까?
4: 네.
1: 받을 준비 되셨어요?
4: 네.
1: 내가 1등이다.
4: 화이팅!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운 띄우겠습니다. 같이 운은 띄워주시고요. 먼저 양병관 집사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마
2: 마하나임이 무대에 섰습니다.
4: 하
2: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 나
2: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춤을 췄는데
4: 임
2: 임만을 다음 날 온 몸이 오 취어 합니다.
1: 느낌을 잘 살

0: 살리려고 노력하셨어요. 오, 주여. 그래요. 몸살이 온 다음날. 임건영 집사님으로 가볼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1: 마 마지막 공연처럼 열심히 연습하여 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하나임의 중간 에이스가 되었지만
2: 나
1: 나보다 더 잘하는 신임 단원들에 들어와 늘 불안하고
2: 임
1: 임건영 정신 차려 너 에이스야.
0: 에이스 놓칠 수 없다. 자 다음 조화식 안수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3: 네.
0: 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마
5: 마침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2: 하
5: 하필 남편이 통닭을 시켰다.
2: 나
5: 나에게 한 입만 먹어보라고 한다.
2: 임
5: 임빈 한 닭을 다 먹었다.
0: 주여. 자 다음 안준환 집사님으로 갈까요? 김남진 장로님으로 갈까요?
6: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김남진 장로님이 기호 4번이십니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마
6: 마주치면 행복해지고
2: 하
6: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 나
6: 나도 모르게 춤추게 되는
2: 임
6: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 네.
0: 기호 5번으로 갑니다. 마하나임의 총무실에요. 기영국 집사님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마
7: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항상 공연이 끝나면 마음속에서 하는 말.
2: 하
7: 하지만 잠을 자고 다음 연습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2: 나
7: 나는 또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휴. 이미 난 마나임에 빠져버린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의 부름에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
0: 이제는 연기까지 도전하시네요. 연기까지 좋아요. 기영국 집사님이셨고요. 자 다음은 에이스입니다. 한신범 집사님 같이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마
8: 마음을 다해
2: 하
8: 하나된 몸짓으로
2: 나
8: 나보다 주님을 높이는 우리
2: 임
8: 임무는 오직 하나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0: 네 한신범 집사님이셨고요. 안준환 집사님 아 장로님 예 준비되셨나요?
3: 네.
0: 네 운 띄워주세요. 단장님이십니다. 까칠하다고 본인은 얘기하나 주변인들은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마
9: 마남에서 제일 멋쟁이
2: 하
9: 하루하루 매일 언박싱을 하는 남자
2: 나
9: 나는 누구일까요?
2: 임
9: 임건영 바로 너야.
0: 느낌 제대로 살렸고. 기호 8번입니다. 오, 박광천 집사님.
10: 네.
0: 네, 준비됐나요?
10: 준비됐습니다.
0: 그래요. 경상도 버전이라고요? 잘할 수 있나?
10: 잘할 수 있습니다.
1: 만나.
0: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2: 마!
11: 마, 너거도 이게 최선인가?
2: 하!
11: 하, 뭐,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가?
2: 나!
11: 나도 처음에는 니들하고 똑같았다, 아이가?
2: 임!
11: 임마들하고 평생 하나님께 돌리는 기다!
2: 그래, 이건 맞다!
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고 경상도 버전으로 박광천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행시를 지어주셨는데 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양병관 집사님
12: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호 2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네
1: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0: 네, 기호 3번.
13: 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조화식 집사님이셨고요. 기호 4번이 김남진 장로님이죠?
14: 네.
0: 장로님.
14: 네. 4번 타자 김남진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기영국 집사님.
15: 총무가 살아야 마남이 산다. 기영국 집사입니다. 꼭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기호 6번 한신범 집사님
8: 네 마나임 막내 응원해주세요.

0: 기호 7번 안준환 장로님이십니다.
1: 아, 저희는 우리 막내 한신범 청년 집사님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니 아니. 자 그리고 8번 박광천 집사님.
2: 박광천입니다. 영남과 호남 그리고 교회가 연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부러 저희가 경상도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박광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볼까요. 역대급 떴다 마하나임 워십 사행시도 급이 다르네요. K워십 마하나임 이렇게 주셨고요. 또 0296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주셨고 4121님이 8번 저 박광천 안수 집사님입니다. 8144님 이제 비행기 뜨네요.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도 나의 마음은 이미 거기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8144님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1: 아, 저희 단원 문정훈 집사님이신데 네. 그 가족이 독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새벽 비행기로 지금 가족들 만나러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0: 워십팀인데 아쉽네요.
1: 네네.
0: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행기에서 예 조아식님 계신 자리가 항상 빛이 납니다. 화이팅 이렇게 직장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후배들이 어떠신가요?
3: 제 인기가 좀 있습니다.
0: 네, 인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마하나임의 워십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워십 또는 마하나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어떤 율동을 하시는지 워십을 하시는지 보실 수 있어요. 네, 5157님 우리 교회 오빠들 최고 최고 잘생겼다 멋있다 말솜씨도 최고다. 네 그래요. 지금 쭉 응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들 행복하세요?
4: 네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김남진 장로님
5: 네
0: 이런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 줄 아셨나요? 남성 워십팀이
5: 이렇게까지는 될 줄 몰랐습니다.
0: 네
5: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0: 네.
5: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1부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계속해서 남성 워십팀 마하나임과 함께합니다. 금호배들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사용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오늘은요 금오베델교회 마하나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의 남성 워십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쩐데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마하나임 사행시 만들기 위해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1373님의 문자 메시지. 네,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1: 운전하다가 반가운 목소리를 들려 멈추고 문자 보내요. 김남진 장로님, 안준환 장로님 외 여러분들께 남성 50팀 마하나임을 섬기고 계셨네요. 언제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행복한 50으로 함께 해주세요. 박상준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0: 오, 가실 건가요?
1: 네, 갑니다.
0: 오, 박상준 목사님 간답니다. 네, 9939님 마하나임 남성 워십 최고 최고라고 주셨고요. 또 0318님 신범 집사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9939님 무지무지 응원합니다. 2372님께서도 금오베델의 멋진 남성들의 집합제 마하나임 날마다 빛이 있으라. 9600님의 사행시입니다. 자, 안장로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누라를
1: 제일 사랑하는 남자.
0: 하,
1: 하루에 한 번씩 뽀뽀해주는 남자.
0: 나,
1: 나는 누구일까요?
0: 임,
1: 임건영.
0: 아니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하냐면 9600님이 사실 안장로님의 아내세요. 그런데 뽀뽀해주는 그 남자는 임건영이라고 했거든요. 임건영 집사님 정말 뽀뽀를 해주고 계세요?
2: 예, 출근할 때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오. 사랑하는 아내 이름은
2: 김은미입니다.
0: 네,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2: 여보 사랑해.
3: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열려라.
0: 같이 해볼까요? 찬양.

0: 이제 그만할게요.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금호베델교회가 떴는데요. 아, 금호베델교회에 남성 워십팀이 있습니다. 마나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멋진 청년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마나임 빛이 있으라 6번을 찍어주셨고요. 강창대 목사님은 멋진 장로님 집사님 항상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김남진 장로님께서 강창대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시죠.
1: 저희 금호비들께 선임 목사님 우리 강창대 목사님 어제도 1, 2, 3부 말씀 전하시라고 애쓰셨고요. 늘 교회 안에서 여러 구준 일을 잘 감당하시는데 정말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서순성 목사님께서도 사실 오늘 음성 들으셨죠? 네. 방송 전에 네. 직접 전화하셔서 너무 사랑하는 그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떴다를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방송 전에 전화해서 응원하시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순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고 9600님 문자메시지 주셨어요. 마누라는 십자가 지고 27년 마누라라는 십자가를 지고 27년 살아준 우리의 신랑 결혼기념일 선물 방송으로 퉁쳐줄게요. 와. 안장로님 예, 약간 제가 음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좀 한 말씀 하셔야겠어요. 왜요 왜요 한 말씀 하세요. 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2: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말아니까 꼭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그래도 여하튼 9월 19일이 결혼 기념일 27주년인데 진짜 그래서 선물을 뭐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이런 메시지를 주게 돼서 정말 가장 큰

0: 선물인 것 같고 지금까지 애들 잘 키워주고 잘 살아주고 안 도망간 거 같이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걸로 퉁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 꼭 표현하세요, 장로님. 아, 총무 기영국 집사님 궁금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고 오늘에 이르게 되셨는지 집사님의 얘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2: 아, 예. 처음에는 형님이 결혼하고 형수님이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오셔서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집사람 인순주 집사가 교회에 안 다니면 결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외부 힘으로 그냥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생기면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간 거죠. 그러다가 넷째가 생기면서 더 이상 직장 생활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겠구나. 너무 힘들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왔습니다. 코카콜라 대리점이 금호동에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도 모르는 제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4주차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리점 면접을 보라고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와, 정말 기쁘고 가슴에서 뭔가가 이렇게 빡 올라오는데 정말 진짜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인가? 하나님은 간절함이 이씨 기도를 하면 정말로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활동하는 것도 마에나임이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셨고 앞으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3: 아멘. 아멘.
1: 아, 워십팀 마하나임을 섬기면서 받는 은혜를 나눠볼게요. 임건영 집사님.
4: 네.
1: 네, 집사님 참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4: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기영국 집사님은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셨는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네. 아, 임건영 집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지 나눠주시겠어요?
4: 아, 예. 저희 마하나임의 첫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남자 50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설렘 속에 저희 팀을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이건 현실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한 뻣뻣한 몸짓으로 동작도 다 틀려갖고 서로를 보며 웃기도 하였지만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큼성큼 성장하였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하고 늦은 저녁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연습을 하는 단원들을 뒷모습으로 볼 때면 땀과 같이 많은 은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셨고 어떤 교회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남자 50팁을 우리 교회에서 결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가며 저희 단원들은 연습을 하는 매 순간마다 은혜의 땀방울을 흘립니다. 온 육신이 아프고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터에서 남모르게 연습하는 형제, 장거리 운전 시간 속에 졸음을 이겨가며 한 걸음에 달려오는 형제, 개인 레슨으로 늦게까지 연습하고 동생들을 정말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주시는 형님들, 저는 가족과도 같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아멘.
1: 네, 이런 마하나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초청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김남진 장로님께서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5: 네,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금호배달교회에 등록한

0: 남성 교인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프로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1: 거기. 그러니까 남성 워십팀 만화임으로 초청을

0: 하나임 사역으로 남성 단원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해 주셨는데요. 순회 공연도 예약 가능합니까? 순회 공연?
1: 네,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네.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항상 본 교회 중심으로
1: 네,
0: 해서
1: 네.
0: 네, 그리고 외부 공연도 가능하시답니다. 아, 네.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천 집사님께서 안준환 장로님이 단장님이신데요. 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마하나임 형제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이슬 전도사님께 누구보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주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단장님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에 오히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 단장님은 고단수 전략가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은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도 율동 하나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춤추는 세대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단순한 몸 찬양팀이 아닙니다. 힘든 형제가 있으면 함께 모이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믿음 안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이고 늘 우리 곁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안준환 단장님과 김난인 장로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단장님,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 마하나임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4: 사랑합니다.
5: 너무 울지 마.
0: 네, 이제 안준환 장로님 사실 오늘 방송 출연하자고 했었을 때 장로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1: 전 거부했었습니다.
0: 네, 나 안 간다.
1: 우리
0: 이렇게.
1: 가지 말자.
0: 네. 그런데
1: 우리 김난 장로님이 무조건 가자.
0: 네.
1: 그래서 홍보 좀 하자.
0: 네.
1: 또 우리 교회 홍보 좀 하자. 라고 하고 우리 단원 모두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나와 보니 어떠세요?
1: 아,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 우리 PD님 보시니까 너무 좋고
0: 네.
1: 우리 단원들 이렇게 보면서 인터뷰하니까 은혜도 되고
0: 네.
1: 아, 제가 좀 더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0: 이미
1: 됩니다.
0: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 그 왜 나무를 심고 나서 땅을 밟아주는 때가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마하나임이 그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 가운데 그걸 단단하게 밟아주는 이 방송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준환 장로님 우리 단원들 눈빛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 한번 마주쳐주세요. 하트를 쏘고 계십니다 지금. 아,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1: 아, 우리 방금 전에 박강철 집사님이 너무 과한 인사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 또한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단원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주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다소 까칠한 저에게 단 한 번에 불평 불만 없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여집사님들 토요일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못하고 마하나임 연습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거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때마다 많은 응원과 메이크업, 의상, 코디까지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딱딱한 부족한 몸을 워십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연한 몸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이슬 전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하나임 워십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모이고

0: 먹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마하나임 단원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마하나임에 울보 삼총사가 있대요. 또 모였네요 라고 했는데 울보 삼총사는 누굽니까? 조하식 집사님?
2: 우리 임건영 집사님.
1: 네.
2: 그리고 박강천 집사님.
1: 네.
2: 그리고 우리 양병관 집사님 이렇게 삼총사입니다.
1: 그래요. 아니 네. 총무 집사님도 오늘 우셨잖아요. 잘 안 우는데 오늘 울었어요?
2: 예, 오늘은 이제 방송하는 것이 많이 또 은혜가 됐고
1: 네.
2: 또 이게 마하나임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렇게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 같고요. 세 분은 틈 만나면 웁니다.
1: 박광천 집사님 부인 이쁜 김은선 집사님이 울고 있어요. 지금 문자를 안 읽어줬다고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1740님이 마하나임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이기호 집사입니다. 마하나임 형제님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출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마음만큼은 함께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의 워십과 찬양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방송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하세요. 마하나임 화이팅! 이렇게 주셨는데 이미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본인들의 방송에 만족하고 계시죠?
3: 네.
1: 예, 얼굴들이 지금 완전 만족해요. 항상 노력하는 마하나임 멋있고 즐거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144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또 5282님 기영국 집사님의 은혜의 간증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금호베델교회와 EDP 금호점의 번창함을 예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주셨어요. 아내 임선주 집사님의 사연 제가 소개를 했나요?
3: 안 했습니다.
1: 네. 기영국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기영국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내 임선주 집사. 잠깐 아내 자랑 좀 해보실래요? 내 아내 임선주는 이런 여자다. 좀 자랑 좀 해보세요.
4: 제 아내 임선주 집사는요.
1: 네.
4: 지금 아이를 4명을 키우고 있는 아주 대장부입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사람 때문에 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임선주 네. 사랑한다.
1: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확 진심이 이러다가 다섯째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8669님 금호베델의 멋쟁이 쟁이쟁이 임건영 집사님 건영이가 제일 잘 나가. 임건영 집사님 성김으로 믿음이 없던 저희 남편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고 아무튼 임건영 집사님 멋짐멋짐 금호베델교회 김혜경 집사라고 꼭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임건영 집사님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5: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박준현 집사님하고 행복하고 우리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회생활하면서 함께 잘 지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행복한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자랑할 만하세요. 자, 금호 베델교회 우리 교회로 와라. 한번 전도 메시지를 한번 조하식 집사님께서 예,
2: 예, 우리 금호 베델교회는 우리 서순성 목사님 은혜의 말씀 아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특히 우리 남성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협력하면서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금호베델교회입니다. 금호베델교회로 지금 이 시간에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중년 남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교회.

0: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 금올베델교회 남성 워십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마하나임 군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들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1: 네, 네. 행복했습니다.
0: 네, 좋아요. 지금 박광천 안수 집사 부인 김은선 집사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박광천 집사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2: 네, 저희 그 또 처갓집이 이제 딸 일곱에 아들 하나거든요. 네. 저희가 일곱째 딸이랑 결혼했는데 또 여수 음파교회에 있는 우리 김영신 처형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누구보다 많이 세워주고 기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잘 키워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남자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김남진 장로님의 말씀 동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김남진 장로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예, 교회 안에서 늘 남자들이 사이드로 빠져 있는데 남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우리 사랑의 딸아이 살면 극동방송이 살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 네.
0: 자, 구호 외치면서 오늘 남성 워십팀 금호베델교회 마하나임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 준비됐나요?
1: 네, 네. 네.
0: 구호 준비 시작.
1: 전남 광주 땅이 빛이 있으라.
4: 빛이 있으라.
1: 극동방송에 빛이 있으라.
4: 빛이 있으라.
1: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4: 빛이 있으라.
5: 아멘. 아멘.

네, 이거 꼭 소개해달라고 해서 1443님께서 기영국 집사님 말 이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연습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기영국 집사님 화이팅! 꼭 읽어달라고 화이팅!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김영신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장막 안에 숨겨두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1: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2: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1: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우리는 오늘도
2: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1: 선포된 말씀은
2: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 말씀이
2: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1: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2: 반드시 승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장막 안에 숨겨둔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낙타 안장 위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불안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픈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온 장막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 하나 지금 사라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낙타 위의 여인입니다. 딸이 범인이었어요. 그 딸이 깔고 있는 안장 밑에는요, 방금 아버지 방에서 훔쳐온 작은 나무 인형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집안에요,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뭐예요? 작은 날개짓이지만 그게 멀리에서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킨다는 게 나비 효과잖아요. 아버지의 인형을 훔친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어요. 그때 몰래 숨긴 신상 하나가 오늘의 본문 35장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온 집안에 이방신들을 다 찾아서요 땅에 묻어야 하는 날이 오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묻어야 할 신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거룩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깊숙한 곳에 이 신상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0: 거예요.
1: 그런데 저는 이 우픈 옛 이야기 앞에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낙타 안장 위에서 새긴 우상을 숨겨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꼭두새벽부터 씻고 치장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요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장막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져 있는 드랍인 여벌의 신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31장을 보시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대릴사위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20년이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하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신상이 있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훔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뭘까요? 가정에 두고 복을 비는 나무 인형으로 된 신상이에요. 자, 우상입니다. 작다 보니까 숨기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위험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신상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빠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그런 부적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문에 대한 상속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훔친 게 그냥 단순히 어떤 목깎이 인형을 훔친 게 아닙니다. 뭘 훔친 거예요? 나름대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답시고 훔친 거예요. 지금은 조그마한 인형에 불과해도 시간이 지나고 이 집안에 상속 문제가 터질 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아내가 우상을 탐낸다는 걸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혹시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헬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라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챙기는 겸업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투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은 이겁니다. 구원이나 천국 같은 거 그런 거창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 복잡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내 안장 밑에 깔고 있는 드라빔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명예회장 정도로 그렇게 모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회장님에게 와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명예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주일날 회장님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 정도가 그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아,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이제 구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노후 대책 혹은 뭐 이번 달 갚아야 될 카드값이라든가 자녀들의 입시 문제 등 현실의 문제들은 뒤에서 해결사를 고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해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보험을 하나 더 둘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그러나 평안은 다른 데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상 그러면요, 어떤 뭐 진짜 공포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만든 그런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예요. 우상은요, 결코 나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우상의 재료는 언제나 내 삶에서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화목한 가정, 직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뤄냈던 어떤 성취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궁극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들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드라빔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드라빔을 찾고 싶어요? 그 방법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도 나는 어떻게든 살 것 같아.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는 거. 내가 이걸 잃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겠다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말도 못하는 죽은 신을 좋아할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그 신이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재물을 나누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삶의 운전대를 네가 주지 말고 나에게 넘겨라. 반면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나무 인형이잖아요. 나무 인형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잔소리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우리에게 막 너 왜 그렇게 살아? 회개하라고 질책합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는 아무 요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이 편한 겁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솔직히 말해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신은 뭔지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쓱싹쓱싹 문지르기만 하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소원만 들어주고 기꺼이 사라져주는, 네,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신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척하지만 실은 내가 부려먹기 편한 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다루기 편해서 내 곁에 둔 그 만만한 신이 정작 내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 앞에서 그렇게 공들인 만큼 나를 지켜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포용했던 이 제국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이게 굼뜬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수호신이 있거든요. 벨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고 느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이들을 챙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챙겨야 이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챙기려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신들이 이제는 도리어 너희들의 짐이 되었구나. 그렇잖아요. 피난을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체되는 겁니까?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수호신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실었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느보와 벨이라고 하는 신을 밧줄로 꽁꽁
꼭 묻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뭐예요? 야, 생각해봐. 느보와 벨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신인데 지금 너희들이 느보와 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포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라헬의 아버지 라반도 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라헬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훔쳤어요. 라반이 깜짝 놀라서 온 산을 뒤지고 찾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드라빔이 신이라면 라반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겁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느보와 벨을 조롱했던 이 똑같은 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지금 이 백성들은 느보와 벨을 업고 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신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업고 갑니다. 나를 지켜줘야 할 신이 나에게 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았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희를 업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이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다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전능자의 그 넓디 넓은 등에 올라타 놓고도 아, 내 통장, 내 평판, 내 자녀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내가 그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 그 고철 덩어리들을 등에 업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무신론자가요, 대놓고 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파하시는 것은요, 주일날 눈물로 찬양했던 그 입술로 밤마다 품속의 드라빔을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그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가 남았죠. 이 드라빔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억지로 내 의지로 떼어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떼어내도요,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은요, 마침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것은 폐기 처분이 아니라 철저한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례식입니다. 그동안 야곱 모르게 가족들 안에서 드라빔을 서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애지중지 섬겼던 것, 뭐 때문에 그래요? 노후 보장 때문에. 내 자녀들의 앞길 좀 잘 좀 열어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애지중지하며 업고 다녔던 그 신이 사실은 단 1초도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어있는 시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흙을 덮는 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온전히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그 뿌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 노후를 이렇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까? 내가 인생의 어떠한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잡아 주실까? 안 붙잡아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저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거 따놔야 될 텐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장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드라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공장의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야곱이 드라빔과 기고리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잖아요. 이 상수리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드라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게 귀고리예요. 이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드라빔과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묻으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힘주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 이유가 사라질 때 비로소 버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른 신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사라져야 우리가 드라빔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장막을 조용히 한번 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해서 차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드라빔 같은 것이 내 인생에도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셔서 아, 나에게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내 삶이 풀려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유를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은 아무리 불안해도요, 놓아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나를 안고 나를 등에 업으신 전능자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업고 계신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드라빔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집안에도 그렇게 드라빔이 많다면 과연 우리의 장막에는 혹시 그 드라빔이 있지 않을까? 주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 그대로 놓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묻어버릴 수 있는 귀한 담력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숙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롭게 펼쳐진 한 주 들려오는 소식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대적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믿음의 옷깃을 추스르며 소망의 기도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23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테마별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소망의 기도를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박경숙 권사입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해,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해,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광산구 수둑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강주 기도한 엄마들이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들을 내려놓고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의 기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 이익과 주식 투자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사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기도로 품고 덮는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부모 세대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키사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망의 하나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서로의 다툼을 받아들임 다름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0: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주님의 크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지만 마음 아파 기도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라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살며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박수보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살피고 나가는 위정자들, 모든 리더자들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치의 자리에는 지혜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는 공정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땅의 백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장사를 시작하고도 손님이 없어 한숨을 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만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하기보다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서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강주 강산구 수둑로 강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이렇게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이 나는데 목사님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강주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나와 계십니다. 응원의
0: 네.
1: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머니의 기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이 납니다.
0: 네, 아멘.
1: 계속해서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를 원하시는 분은 강주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0: 모든 일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총회 되도록 갈등보다 화합과 연합을 이루고 중요 안건들이 성경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우리나라 교회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또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일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가는 한국교회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갈등보다 화합과 연합을 이루고 참으로 많은 그 중요 안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따라 잘 결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수등로 광주 소래교회 마한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서온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생후 42일인데 출산 후유증으로 아기가 우유를 못 삼키고 침도 못 삼키고 식도로 기관 삽입 중입니다. 온유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생후 42일인데 출산 후유증으로 우유를 못 삼키고 침도 못 삼키는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로 기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귀한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유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그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온유가 빠르게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남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의료진도 회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수요일 정도 정확한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2기 이상을 확진하면 항암치료가 들어가서 결과가 잘 나오길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만큼의 궁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향한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과 지금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루하루 마음이 부담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부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아픔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 더

0: 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가정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던 남편이 풀리지 않는 여러 일과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자녀의 취업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곳에 원서를 접수했는데 두 곳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게임 중독에서 좋아진 아들이 완전히 게임을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아멘.
0: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이 풀리지 않는 여러 일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나아가는 남편과 또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가는 남편과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능히 체험하고 나가는 도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는 남편과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자녀의 취업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곳에 원수를 접수를 했습니다. 또 두 곳에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게임 중독에서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소망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강주 극동방송 시청자이혼회가 9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새롭게 활동하는 시청자 이혼님들께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마음 주시고 모임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순적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시청자 이혼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혼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삶에 큰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주 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 아멘.
0: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는 광주 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월 15일 또 화요일 저녁에 또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롭게 활동하는 시청자 위원들에게도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한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모임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청자 위원으로 헌신하는 모든 위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 위에 가정 위에 복의 복을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010 네. 핸드폰 뒷번호 949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켜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9494 성도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9494 송도님을 위해

0: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혼란의 때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구사구사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해 나가는 구사구사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수등로 광주 소래교회 마은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기도사연 여러분의 기도사연 이어갑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큰 시험 속에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너무 힘들고 자괴감에까지 빠져 모든 가족 모두의 마음이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저희의 회복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인 그 부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시험 속에 있는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선한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배신을 당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1: 아멘.
0: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무명의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결국은 완전하게 모든 사항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무명의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무명의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아멘. 두 개의 사연 함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39님 갱년기 무기력 심한 우울증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5년 전 천국 간 남편도 이제는 떠나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9215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939 송도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심한 그런 우울증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393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나쁜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5년 전 천국 간 그 남편도 이제는 떠나보낼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393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393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215 송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서 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나가는
1: 아멘.
0: 9215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 아멘. 아멘. 무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동생은 96년생 김희수고요. 작년 말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1년 정도 살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좀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육안으로는

0: 마음이 안 보여서 다음 검사 때 제대로 검사해보고자고 하셨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작년 말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육안으로는 암이 안 보여서 다음 검사 때 제대로 검사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또 판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님 무명의 성도님과 또 그 동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곳곳 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편찮으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연약한 부위에 하나님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곳곳 뛰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움의 때에, 문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움의 때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광산구 수등로 광주 소래교회 마은성 목사님과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0: 네, 아멘. 기도하는 엄마들 계속 화이팅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숙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

주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God who listen to me. 저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에 빠집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랑하는 아내 노잘린 여사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99세로 긴 피부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열린 부인 노잘린 여사의 추모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휠체어 단체 에머리 대학 내 교회에 들어선 그는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예배를 맨 앞줄에서 끝까지 드렸습니다. 딸인 에밀린 카터는 주도사에서 을맥이며 카터 전 대통령이 신혼 시절 노잘린 여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에 빠집니다. Every time I see you, I fully love you all over again. 중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Match countdown. What the hui chong shit. I shang ni. 매일 생각할 때마다 I shang ni.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워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안녕 당신 내일까지라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부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공개 석상에 나타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은 CNN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함께한 부인을 떠나보내며 지금 어떤 심경일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을 떠나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거라는 미래의 약속을 하고 아내를 안치했던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누구입니까? 그는 1924년생으로 대통령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주지사를 거쳐 39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981년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다시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역 이후에도 복음전도, 민간외교와 사회운동,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헤비타트에, 저희 교회도 함께 월광더센트 교회도 헤비타트에 작은 도움을 하고 후원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진정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를 기도와 응답의 삶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귀 기울이다는 말의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주의 주의를 집중하여 성실껏 듣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아서 듣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자신의 주의와 관심을 누군가의 말이나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과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흔히 듣게 되는 말,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가 되라고 말합니다. 금언이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 일, 다시 말해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마다 말하면 Listen to me, be careful, listen to me.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 하느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인간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고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God heard the boy crying. 우리는 이스마엘이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또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창세기 16장 11절 17장 20절 2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스마엘의 기도도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언니 라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요정 비라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God has vindicated me. He has listened to my cries and given me a son. 이라는 말을 씁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던 네아가 낳은 다섯째 아들 이삭을 출생 동안 이럽니다. 하나님이 네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내가 임신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또 나엘에게 마침내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 당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셨다. God heard right prayer and made it possible for Rahel to have a children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아들 요셉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다윗의 왕이 나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은 누구입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총명과 용감함은 시기 질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넘는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I wait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He lifted me out of the slain pit, out of burst and melt. He set my foot on a rock and gave me a firm place to stand.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Pin Prince Sam. 담다는 곳에 내가 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담단에 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도다. Mercy and prayer and put their truth is in the Lord. Truth in the Lord. 하나님의 진실함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들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고 매일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믿으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 육적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칭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0: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갑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나 복받아 잘 살자라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주로 신에 가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이 싫으면 지옥에 가십시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를 지옥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다만 못 믿겠으면 죽은 후 지옥을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권세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렸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 또한 독생자 예수라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박림교회에 있을 때에 가끔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집에 불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쳤습니다. 온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저희 집만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볼라본 태풍이 워낙세서 아내가 그날 밤에 처갓집에 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이제 임신했고 갓 4살 된 아들을 잡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 밤에 저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해보는 건 괜찮지만 내 이웃이 피해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 집만 전소하게 하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순간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느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온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26 사회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성서한국과 수원선교회, 광교산울교회가 경기 수원 수원선교회에서 제1회 2026 사회선교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8개 기독단체와 교회의 사회선교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가정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1대1로 연결하는 러빙핸즈의 친구 맺기 사역과 성도 3명이 모여 노숙인 나눔과 환경 활동을 펼치는 광교 산울교회의 자발적 동아리 사역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과 환경 인권 운동가를 해외 선교사처럼 지원하는 수원선교회의 사회선교사 7명 지원제도와 2014년부터 세월호 유가족 및 해고 노동자 현장에 연대한 새맘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는 사회선교가 이웃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악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부여 지역 인구 감소 극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특산품 공동구매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협약에 앞서 2026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여 지역 농촌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여 지역은 인구 약 5만 7천 명 수준으로 188개 교회 중 156개 교회가 면 단위에 위치해 목회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낙균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고 명절마다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10년 소망교도소 개청 이후 단일 세례식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세례식에는 교계 관계자와 수세자 가족 등 8명이 집례에 참가했으며 누적 수세자 수는 700여 명에 이릅니다. 세례식에 앞서 수용자 19명과 가족 34명이 참여한 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수용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관심과 동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70년 만에 발굴된 6필 투병 일기와 미공개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97분 분량의 영화로 양동근 씨는 조용기 목사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0: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적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준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찢기실 자신의 살과 흘리실 피를 대속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단번에 도말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과거의 단회적인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필요와 내면의 깊은 두려움 그리고 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줄이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자원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풍성한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서울 당산동 시원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예정 권사입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시원성교회에서 31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최윤철 목사님이시고요. 교회 목사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이 예정 권사님은 고모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아,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엄마께서 몸이 많이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고요. 그런데 고모가 예수님을 좀 믿으셨어요. 처음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요. 그래서 엄마를 교회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전도를 해서,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께 듣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0: 엄마가 병을 치료 받으셨거든요. 그 계기로 제가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1: 이 권사님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찬양을 듣게 되고 극동방송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0: 제가 극동방송은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 때 아마 뛰어났나 싶어요.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좀 이렇게 많이 틀어보고 이래저래 마치다 보니까 주파수가 고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찬양이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여기서 계속 기독교 방송이 나오네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고정을 채널을 고정해놓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은 극동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웃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0: 아, 요즘에는 극동 방송 없으면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눈 뜨자마자 그 극동 방송 틀고요. 아침에 일찍 이런데 부엌 일을 하면서도 극동 방송 틀고요. 또 차에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희는 그 주파수가 아예 맞춰 있어요. TV에서나 차에서나 106.9로 고정돼 있습니다.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요. 저는 이제 막 찬양을 이렇게 내 주부가 좀 일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찬양이 나올 때는 같이 이제 크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풍성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내일 저는 간절히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삶에 또 희망과 행복을 주는 극동방송이지 않나 싶어요.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1: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0: 이제 후원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 주시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남편 첫 번째가 제일 먼저가 남편 구원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어떠한 것이 제일 부러웠냐면은 부부가 손을 안 잡아도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게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남편과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를 하고 3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1: 이혜정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0: 아,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꽁으로만 듣는 것 같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아,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해가면서 선교를 소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자녀 자녀가 출가 안 했을 때 두 자녀를 놓고 같이 했죠. 하고 그거 하고 나서 3년 만에 남편의 그 기도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며느리하고 사위가 지금 또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다시 또 며느리와 사위 이름으로 다시 전파 선교사를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또 감사하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밖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결혼한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며느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제가 태교 책을 말씀 읽고 있는 책을 태교하라고 줬거든요. 그거를 좀 읽으면서 태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10살까지 잘 품고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또 기도 제목이면서 너무 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1: 가족 친지 구원, 이웃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나하고 둘이 손잡고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비영이와 지

0: 이헌 지훈이와 제 여흔인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자 소망이 있단다. 엄마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더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엄마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남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이 권사님의 이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일단 남편이 지금 등록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너무 얕잖아요. 믿음 생활이 좀 얕으니까 좀 신앙 생활이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하고요. 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좀 그 기도 제목이 듣고 싶고요. 또 자녀들이 딸과 아들 두 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잠깐 그대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시온선교회 섬기시는 이애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주 북한 선수단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과 같은 14개 종목의 선수 107명이 출전을 하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큰 규모의 선수단이죠. 북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역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오곤 했는데 1974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낸 메달만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점차 더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린 이런 바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국가대표의 그런 경기를 넘어서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봄마다 소풍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편이 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북한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OAP데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합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의 기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도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갈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1톤 트럭 안에서 작업 기다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시선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직접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밭에 담고 심기우는 건 우리 청취자분의 너무나 귀한 순종의 걸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종으로 싹이 움틀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 OFD 극동방송 찾아와 주셔서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신청 찬송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월요일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선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에스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270장 편찮은 주님이 사랑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가, 예수님이 구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승리하신 십자가로 매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랑하는 나의 고향 땅 열방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고향 북녘당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인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먼저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어서는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자매의 목소리, 에스더 자매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청 찬송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32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의자,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951님도 남겨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통일에 너무 기대가 되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선물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 마치고요. 한 분 한 분 읽은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 그대는 모르리라. 그대 하늘의 힘을. 괴테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땀 흘려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7.8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 일어선 기업인, 그리고 깊은 밤 친상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은 근로자를, 근로자는 경영인을, 또 정치인은 국민을, 국민은 정치인을 이해하고 아끼는 여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자 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테오도르 F는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 곧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고, 둘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하실지에 대한 인내의 시험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자비심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빨리 왕위에 올리시지 않는지, 왜 그토록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상황이 바뀔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은근히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보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숙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셋이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점이라는 글을 봤는데요. 많은 공감이 돼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본 글에서는 하늘을 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참새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개를 흔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바람의 기류를 타며 날기 때문에 처음에만 힘을 쓰고요. 하늘에 오른 뒤에는 날개를 펴고 기류에 몸을 맡기며 우아하게 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참새가 오래 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죠.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독수리가 활공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네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날아오르는 참새와 바람과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참새처럼 나는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참새는 자기의 힘으로만 또 자신의 능력으로만 뭔가를 이뤄야 하기에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는데요.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참새처럼 나 역시 나의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 내 작은 날개가 쉼없이 일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독수리가 바람과 기류를 타고 멋지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겠죠. 평안함, 든든함, 넉넉함, 왠지 모를 여유가 흐를 겁니다. 독수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상하는 드라이브하는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더 몸이 무겁고 분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셋이 드라이브와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휴식으로 좀 충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참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죠. 그래서 유난히 하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쉼 없이 날개를 흔들어야만 겨우 떠있을 수 있는 참새처럼 우리도 때론 매일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새가 아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노력 역시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이 오후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번아웃이 왔다거나 또 내 힘으로 버티느라 좀 지친 분 계시다면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온전히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셋이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땡땡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땡땡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빈칸에 들어갈 출석 단어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월요일 분주하고 나른한 오후 시간 풍성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아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게요. 딴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월요일 어디서 무얼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인증사진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526번님께서 오늘 출석 단어 보냅니다. 오늘 저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땡땡 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라는 말씀 보내주셨고요. 또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는 우리 9991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또 8781번님 요호와 니씨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십시오 라며 응원의 메시지 나눠주셨고요. 3431번님 차 안에서 방송 들으며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9986번님 저 사실 최근에 수많은 면접들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좀 낙심하고 또 더 기다려야 하나 얼만큼 노력해야 하나 절망했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기적을 맛보아야겠다. 다짐하셨대요. 네, 그래요. 우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땡땡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에는 표현할 수 없는 여유와 담대함과 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함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더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제이어스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하시죠.

0: 20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빛이 있으라
0: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0: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0: 향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0: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0: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1: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0: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0: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0: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고요. 8539번님의 신청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6244번님 요즘 좀 마음 심란한 일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볼랍니다. 0238번님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7536번님 말씀 읽고 계시는 어머니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어머니 옆모습도 고우시고 말씀 읽으시는 모습은 더 고우세요. 말씀 읽으시며 또 방송 들으시며 찬송 따라 부르고 계시다고 6565번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자 오늘 출석 단어는 악망이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악망. 이 악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더 간절함이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8539번님, 매장을 운영 중인데 손님이 없어서 번아웃이 올 것 같습니다. 선물로 좀 힘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선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악망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오후 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0: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2: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0: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가운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아직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의 형제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온 나라 중에 역겨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백성들의 저주와 놀림과 웃음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쫓아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일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온 모든 유다 포로들이 남을 저주할 때 너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 바빌로니아 왕이 불로 태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도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당신들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그를 혼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어 머물러 살고 과수원을 지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모든 포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첫째, 영생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시작된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하면 뭐가 생각나요? 끝없이 사는 삶, 이걸 생각하죠. 죽음을 넘어 미래적인 끝없이 사는 삶, 이 차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기보다 영원하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포함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을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 뭐가 있다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게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영생은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좀 띄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장차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아들이 있는 자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근데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죠. 물론 아직 죄와 고난과 죽음이 남아있어서 육신의 유혹이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영생의 완성을 모두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완성될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때 어떤 작동을 하느냐? 믿음이 영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하루하루 삶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생의 근원은, 우리가 영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생명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거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선한 의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할 때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미워할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염려할 상황에서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영생의 그 생명이, 질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미래의 천국에다만 가두어 놓으면 신앙은 죽음을 기다리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생이 지금 오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가정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고 오늘 그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사는 삶,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가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어야 된다,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 귀신들이 믿고 떨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오늘 내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만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만난 이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선택해야 될이 순간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실제로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남겨질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후반부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약속이에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이게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앞에서 나눴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달린 것처럼 염려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내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머리를 싸매고 내 능력이 다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낙심해 버리는 상황.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며 우리 곁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선하신 의도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인정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존재하신 주님이. 그리고 이 상황에 나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믿음,

이 믿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언제나 확신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Always. 언제나. 확신, 담대함을 내가 갖는다. 담대함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5장 17절인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고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네, 이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세 번째 믿음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신다. 여기 상 주시는 이로 번역된 말을 내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찾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 이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부를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돌보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새도 둥지에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도 참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all.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 캐스트,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걱정을 다 주께 던져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예,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보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염려 다 맡겨라. 다 내려놓으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길을 모를 때 인도함을 구하고 힘이 부족할 때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가 있을 때 공급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 거의 안 구하거나 너무 적게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만 소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여기 때를 따라는 말은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시간 시간에 순간 순간에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열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혼자 견디기가 힘들어 견디다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평범한 일에서도 매일의 필요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 동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에녹과 연관된 것임을 5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걸 6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죠? 근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동행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그 동행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동행은 곧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은 믿음이 일상 속에서 계속 표현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에녹이 어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에녹이 바다를 갈랐거나 하늘에 불을 내렸다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에녹은 뭐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뜨거운 집회나 한순간에 영적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뭐 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다. 일상의 삶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만 꺼내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이었고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함께 걸었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정직했고, 그래서 구별되게 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에녹의 삶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루 동안 뜨거워지는 것보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루 동안 뜨거워져가지고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정직하며 매일 가족을 사랑하며 매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일상적인 믿음이 영생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보세요.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봉사하면서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역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방법만 의지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빠진 기도는 말의 반복이 되고 믿음이 빠진 순종은 무거운 의무가 돼요. 믿음이 빠진 사역은 탈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과 자기 의존의 삶을 살게 되죠. 모든 일을 혼자 책임

지려고 하고 염려하고 자기 경험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일을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이 삶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지만 믿음은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죠. 이게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의 세월이 아껴지고 우리가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내 안에 계시는 강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질그릇은 힘있지도 않아요. 질그릇은 값도 안 나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가르치려고.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과 매일 걷는 관계. 영생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면 믿음은 그 관계 안에서 듣고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매일의 반응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함께 계신 주님을 더 실제로 믿고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내일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막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염려 속에서도 평안하고 흑암 속에서도 거룩하며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며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그 영생을 오늘의 삶에 끌어 일상에서 살아내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릴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 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루터 증언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0: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덤 미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야. 자기 머리를 믿는 거야.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야. 우상인데 우상인 줄은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예? 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다가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허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워낙 식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감동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놀라움도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봤었죠.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 그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그 시절에만 반짝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 창조의 사랑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었고 또한 그 능력, 그 사랑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경이롭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랑, 그 크기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정열과 그 집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불구덩으로 뛰어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은 오해하면서 오늘 본문만 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 하실 일 다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은 화면에 모두 다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반대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되는 운명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너희가 잘 선택하면 너희는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잘못 선택하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처럼 믿을래 말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자기 자신을 과신했죠. 난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열정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었죠. 또한 그 선택, 그 결정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남은 바로 죄인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불완전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들만 선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21절에서 봤듯이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될까요? 빛으로 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도 우리가 선택일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에 숨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모세는 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럼 짧을 수 있을 텐데 되게 이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1절에 그러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 못 갑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니까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런 대화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부르시기 전 40년 전에 모세가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의 궁정에 살 때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열정을 냈던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힘들어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죠. 근데 그 괴롭힌 사람이 좀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괴롭혔던 애굽 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죠. 모세의 마음은 그때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을 냈고 열정을 냈는데 하나님 그때는 왜 지금처럼 안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나는 늙었습니다. 힘도 빠졌고 애굽의 궁정에 보물도 나한테는 없고 지식도 없고 목동으로만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80입니다. 80. 40살에는 안 부르고 80세에 찾으시는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저를 이제서야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서운함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럴 때 믿지도 못하는 신뢰하기도 힘든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까요? 야 모세야 저 하늘을 딱 봐라 내가 뭘 쓰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구름으로 모세 힘내라 화이팅 고고 가보자고 이렇게 써주시면 아 어우 신비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좀 가볼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미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을 보이신다든지 어떤 힘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증거니라 그랬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 내가 증거 내가 보여줄게. 어떤 증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증거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오늘 모세가 순종했을 때 미래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예배할 거야. 이거는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눈 하나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일은 귀 하나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보여주시고, 또 며칠을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키가 큰지 작은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걸 나눌 수 없다고, 그 배필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뭘 원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잡혀질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 말고 오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증표, 그걸 보여주시면 저 바로 앞에 선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돌이켜볼게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징조는 보여주지 않고, 그런 증표는 보여주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만 약속하시면서 내 신앙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당장 있으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인가 아니면 하갈인가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되고 그 약속이 실현될까? 내가 믿음을 단단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 하나. 이건 증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도 보여주시면, 아, 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이고 당장 오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번에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아수르, 우리 아시리아, 이스라엘 흩은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722년이었죠. 7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히스기야 임금님입니다. 이 산헤립이 침공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장관을 먼저 보냈는데, 이 장관이 하는 일이 정말 얄밉습니다. 한밤중에 이스라엘 성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소리를 다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혼란할 지경이죠. 미칠 지경입니다. 군대가 다 둘러쌌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죠?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어떤 징조? 여기도 징조가 나오죠. 첫째, 올해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것 먹게 될 거야. 내년에 둘째에도 너희가 경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난 것도 먹게 될 거야. 셋째 해는 너희가 드디어 심고 거둬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날이 올 거야. 자, 이것도 징조인가요? 모세 때하고 똑같죠.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이 일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포도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전략, 전술, 방법이겠죠. 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낼 것이든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조건이라고 낼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내기라도 하시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당장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증거나 증표나 실마리는 보여주지 않고 미래의 약속만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참으로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소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라는데 버티라는데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버티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미래의 약속의 성취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증거라고 징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11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푸념,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12절은 뭐라고요? 미래의 결과물,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약속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죠? 미래의 약속,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질, 이러할지라도 미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매개체, 그 원동력이 뭐라는 거죠? 아유, 빨간 글씨 해놨으면 딱 아셔야죠. 자,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매개체가 될까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두렵지? 근데 너의 오늘부터 시내 산에서 예배할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약속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30절에 32절까지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이다. 아멘. 뭐죠? 이 전쟁을 승리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그 매개체가 뭐죠? 여호와의 열심. 열심. 더 진전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사이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함께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하신다? 열심으로 함께하신다. 열정으로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함께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 문 앞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개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도 모르고 자꾸 뭘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에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아 내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군대들에게 사방으로 휩싸여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미래의 약속이 약속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게 믿음과 소망으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함께 계신다면 신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염려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멀리 있는 소망일 뿐이고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3년 뒤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함께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얻어진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놓치는 결과도 아닙니다. 사람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누릴 뿐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

0: 이 구원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애굽 병사들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바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달려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바라야 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납해야 되고 그 꼴을 봐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넘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3장쯤에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중에 와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초반에 우리가 분명히 다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기 아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허용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일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스기야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엉망이어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 예수 믿기 이전의 엉망보다 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현관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이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단단하게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기독교 저술가 GK 체스터턴은 이런 유쾌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감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이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언제나 축제를 만난다.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요즘 가을이 시작되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밖에 나가면 하늘과 구름이 어찌나 예쁜지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짜증내며 시작했던 오늘 아침이 무색하게 주변 사람들과의 오가는 소소한 대화, 또 나른한 오후를 깨워준 커피 한 잔까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은 이미 곳곳에 작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 쉬며 보내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지 않으신가요? 물론 고단한 순간도 있으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훌훌 털어버린 만큼 기분 좋은 저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보며 마음 가득 은혜와 설렘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하루를 활기차게 마무리하길 소망하면서 9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게 참 기분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주치는 노을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니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열어봅니다. 퇴근길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이시고요. 흘러나오는 찬양을 흥얼거리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도 금세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요,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없는 것을 원하고 가지려 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레면서도 모든 것이 피곤하기도 한 이 힘겨운 월요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저녁 식사 중에도 행저질라와 더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모두 다 좋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0: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4540번님께서 또 출석체크 해주셨는데 몸이 안 좋으시대요. 우리 또 행저젤라와 함께하면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또 몸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우리 6708번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0255번님 행저젤라 들으며 월요병 극복하며 퇴근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문자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 들려드리면서 함께하고요. 찬양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0: 네, 행복하게 잘 사셨다는 그 말씀이 제게 또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네, 목사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광주 백합교회에 백합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건지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교단 마크가 가시밭의 네. 백합화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전국 여러 지역에 백합이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0: 아.
1: 저희 교회는 광주에 있는 백합교회여서 네. 광주 백합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0: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있잖아요.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기억나는 가사가 백합이라는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 백합이라는 교회 이름이 너무나 정겹고 반가워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성경에 보면 그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게 떠올라서 혹시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봤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네, 사실 성경의 골짜기의 백합화는 우리가 지금 백합화로 부르는 꽃과는 다른 꽃이지만 의미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오.
1: 험한 골짜기에서 피어 향기를 바라는 팔레스틴 지역의 백합화와
0: 네.
1: 가시밭에서 피어나서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더해지는 우리가 아는 백합화의 모습이 사뭇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0: 맞습니다.
1: 할렐루야 아멘.
0: 할렐루야 아멘.
1: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목사님.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백합교회에서 조금 넘어가 봅니다, 목사님.
1: 네.
0: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혹시 목사님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1: 뭐 교회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저의 목회도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진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고
0: 네?
1: 그런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네.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냈으면 좋겠다.
1: 네네.
0: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1: 네네.
0: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동의 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나 또 친절하고 네. 또 디테일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로 오늘의 문제 내주시죠.
1: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0: 네.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뿅뿅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0: 아멘. 네, 오늘의 문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고요.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빈칸의 뿅뿅 뿅뿅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내가 정답 맞추고 싶다 또 한번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뿅뿅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힌트 안 드려도 돼요?
0: 오, 힌트 목사님 한번 주시죠.
1: 네. 저는 찬양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뿅뿅을 너에게 주노라. 예.
0: 아,
1: 예, 선물은 아니고요.
0: 네.
1: 뿅뿅을 너에게 주노라.
0: 아니, 목사님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찬양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박철수 네. 목사님의 달란트시죠.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강력한 힌트 드렸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함께하고 왔고요. 아,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6708번님, 0822번님, 8249번님, 8977-3110번님 정답 너무나 잘 보내주셨고요. 아, 또 우리 보니까 우리 8607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제가 오늘 공무원 서류 접수해서 저에게 꼭 필요하네요. 떨리지만 다음 주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화이팅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의 정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목사님?
1: 네, 아유, 꼭 필요한 분이 계시네요.
0: 맞습니다. 네. 또 우리 4640번님께서 뿅뿅한 저녁 시간 되셔요. 피디님 말씀처럼 볼륨을 살짝 높이고 열심히 찬양 따라하며 퇴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맛집이 많죠? 또 찬양 맛집 횡재절남입니다. 여러분, 맛집에서 힘껏 찬양하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정답, 오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1: 네, 뭐, 오답이 없게.
0: 그니까요. 또 3110번님께서, 네. 아, 문제는 못 들었는데, 찬양 힌트, 강력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우리는 뭐, 주자고 하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강력한 초강력 힌트를 내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불안하고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두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할 때 삶의 진짜 쉼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세상은 늘

0: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 아멘. 목사님, 또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 당장 내가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 삶의 확실한 미래와 소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1: 아멘.
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편안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문제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뿅뿅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였는데요. 목사님, 정답을 발표해볼까요?
0: 네,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1: 정답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푹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0: 네, 제가 한 분 선정해 주고 싶네요.
1: 네.
0: 우리 8607번님,
1: 네.
0: 네, 공무원 서류 접수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면접 기다리고 있는 분,
1: 네,
0: 네, 최종 합격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1: 좋습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네네. 선물 드리고요. 아, 또 우리 저는 6925번님께 한번 또 보내드리고 싶은 게, 정답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0: 아멘.
1: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염려와 걱정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분은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6925번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와서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함께 할게요.

0: 아멘. 흥저질러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을 한 곡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오랜 시간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고백이죠. 예수 사랑합니다. 일명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일본의 워십 그룹 J-Worship 3집 타이틀곡으로 일본 국내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나가사와 타카우미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이어서 그런지 간절함이 깊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세상의 수많은 자랑거리와 유혹 속에서도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담담하면서도 또한 뜨겁게 선포하는 곡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은 영적인 가증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라는 가사 자체가 참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아, 이 찬양과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목사님 오늘 어디일까요?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본문은요.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PD님이 읽어주시겠어요?
0: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시인은 원래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건강할까라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낙심이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머지않아 결국 시들어버릴 헛된 것임을 깨닫고 25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0: 아멘.
1: 아멘. 피디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세상의 어떤 소망 또 원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굳게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이나 성공, 또 사람의 인정이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이 사방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찬양과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신앙은 주님 그분 자체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길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0: 아멘.
1: 26절을 보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0: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또 우리의 마음은 작은 문제 또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고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시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유산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1: 아멘.
0: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께 가까이 할 때만 찾아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1: 아멘.
0: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증을 느끼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혹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집착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목말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육체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 맘 다해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또 은혜를 나눠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가사를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들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가사를 통해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많은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 아멘.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더 원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왔습니다. 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문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2: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참된 만족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찬양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2: 하늘과 땅에서 주 외에 사모할 리가 없다고 고백했던 시인의 선포처럼 세상의 유익이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더 원하게 하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약하여 때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다시 넘쳐나게 하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1: 아멘.
2: 오늘도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2: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과 말씀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의 찬양이 우리 방송 가족들의 정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귀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3: 네,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0: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1: 아멘.
0: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늘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요. 아, 제가 오프닝 때 나눴던 것처럼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처럼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가 살아가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시습을 할 예정입니다. 시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 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9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일터에서 꽃피우는 복음의 향기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영적 지식이 넘쳐 서로를 권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선교를 지속하게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영적 지식이 넘칠 때 서로를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넷째, 바울은 주님의 선교사를 돕는 자로 쓰임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다섯째, 주님은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섯째, 주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일곱째,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는 겁니다. 여덟째, 바울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본을 받아 일대에서 꽃 피워야 할 복음에 대해 묵상과 적용을 집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라는 거대한 복음의 정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따뜻한 격려를 건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는 흔히 바울을 엄격한 신학자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이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와 같이 남을 할 데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저희 일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업무에 대한 전문

감성과 지식이 타고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과 지적질에 능합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터에서의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러한 인정과 격려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일대로 섬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과거 3년간의 코로나, 자금의 전쟁 이슈, 그리고 최근의 불경기 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과 소통이 뜸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과 여러 채널을 가동시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는 문자나 전화로,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직원들에게는 만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먼저 이해와 공감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거론한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굳이 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는 고압적인 명령이나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간격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과 망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즉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반복되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매몰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둘째는 사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즉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일터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맡기신 것은 저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의 연장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과 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전업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즈니스 사역자, 특히 직장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서 쓰는 일상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에 있어서는 바울과 저나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저 역시 일터라는 선교지로 파송받았습니다. 저희 직업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통로입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 직원들, 이 모두는 바울이 만났던 이방인들과 같습니다. 제가 일대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선한 인격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확신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 역시 성실과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개척정신이었습니다. 저희 일터가 바로 그 개척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일터에는 아직 한 번도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과 함께 토론하며 같은 고민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강력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비록 사도의 명칭은 없으나 사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좋은 것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저희 업무 속에, 대화 속에, 그리고 삶의 뒷모습 속에 녹아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저도 매일 새롭게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일대에서 일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질 때 저희 일터는 더 이상 고단한 생존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이 될 겁니다. 바울의 열정이 오늘의 가슴 속에도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10월 9일에 큐티했던 저희 사례에 대해 다뤘습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에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에 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7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거룩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람입니까? 또 맞습니까? 점검하고 기도하고 정말 서둘지 않고 잘 분별해서 결혼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니까 너무 섣부르지 않게 정말 인내하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가정이 깨어져 이혼을 하신 분 많이 있으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뭐 최선을 다해 버텼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가정들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분도 계실 테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소중한 가정이기 때문에 잘 기도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 확실하다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이전보다 더 신중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가정이고요. 이 가정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가정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유일한 이유가 거의 이 7계명 때문이기 때문에 가정과 이 7계명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에 이미 시작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7계명의 아픔 때문에 가정에 뭐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부부로 만나 살다 보면 어느 날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덜컥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되죠. 상처를 준 사람은 피눈물 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지 말고 배우자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서 상처 속에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상처를 주고 받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더 큰 아픔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처가 가정을 정말 아프게 했는지 몰라도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남은 시간 계속 그 상처를 건드려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 키우지 말고, 아픈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상처난 마음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다시 한번 툴툴 털고 힘있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예배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상처 자꾸 들추어 곱씹기보다 주님이 아무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위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품어주고 용납하여 우리 가정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지난번에는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걸 가르쳤다면, 오늘 10계명의 일곱 번째인 간음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산 위로 불러서 산 밑에서 가르치는 7계명과 내가 가르치는 7계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려가서 진짜 율법을 만들어 준 내가 7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대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잘못된 가르침을 고쳐내라 라고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7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토록 자세하게 간음하지 말라 한 구절이면 되는데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한밑에는 7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7계명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이 가르치는 7계명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막 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가르쳤으면 가정이 회복돼야지. 간음하지 않고 더 회개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저들이 가르치면 굳이 이혼 안 해도 되는데 이혼하기 시작을 하고 간음을 절제할 수 있는데도 담대하게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도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사람에게 다른 율법을 소개하면서 간음죄에 빠지지 않는 법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 7계명 출애굽기 20장 범했구나. 괜찮아. 신명기 24장에 벗어나는 법이 있어. 율법으로 메꾸는 방법을 오히려 가르쳐. 버젓이 간음죄를 짓고도 간음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율법학자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다 보니 방법을 알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면 이혼 증서의 남발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아내를 두고서도 갑자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젓이 두고서 그 여인을 취하면 내가 간음죄에 빠져요. 그런데 이 아내와 이혼을 해버리고 품으면 내가 간음죄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만드는데 이혼 서류는 남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두세 증인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 남자가 직접 이혼 사유를 써서 이혼 증서를 만들고 그 증인이 인정해주면 들고 와서 아무 잘못도 없고 음행하지도 않은 아내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집에서 나가. 그러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한 남자로부터 증인 좀 대주십시오. 이혼 증서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불려 나온 서기관과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뻔히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이혼 서류를 쓰려고 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이 사람이 주머니에 두둑히 돈을 가지고 가서 서기관 손에 주머니에 찔러주고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 찔러주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돈을 뻔히 알고도 눈 감아주기 시작을 하죠. 그거 그렇게 쓰면 불리한데 그거 이렇게 바꿔야 될걸 오히려 지시해주고 있죠. 주님이 그 세상을 보고 경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여인에게 자기 아내였던 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밖으로 쫓아내고 난 뒤에 마음에 품었던 여인을 데리고 오면 영어에서는 반대로 얘기할 때 따옴표를 씁니다. 합법적 간음 아닌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품었기 때문에. 간음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법을 이용해서 합법이 됐다, 이 말이죠. 간음을 짓고도 7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피하기 위해 간음하지 않은 자기 아내를 간음죄를 뒤집어 써서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냈으니 간음한 나는 간음죄인이 아니고 간음 안한 아내는 간음죄인이 되어 쫓겨났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게 이제는 세월 앞에 문화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어지간한 남자들 가정 이루다가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혼 증서 써서 다 쫓아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산 위로 제자들을 불러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 이 말하면은 제자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앞뒤 옆집 다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사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은 내가 줄 때는 그러라고 준게 아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철저하게 7계가 뭔지를 배워서 너희는 내려가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 율법학자들이 가정을 깨는데 도와주는 저 세상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7계를 지금

똑부러지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간음은 눈에 보이는 누구라도 아는 일곱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비로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원래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은 간음은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이미 간음죄를 7개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미 7개를 어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간음이 시작되었고 마음의 간음은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의 간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계속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눈의 간음은 눈의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다 보면 실행에 옮기고 싶어 손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7개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손으로, 손에서 행동으로. 마음의 간음이 시작될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놔두면 이게 눈의 간음으로 옮겨질 때 눈에까지 가서 음욕이 품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눈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뺏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과장법으로 강조법입니다. 차라리 빼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빼라는 겁니까? 뺄 일이 없게 살아라라는 겁니까? 그 의미입니다. 또 눈부터 빼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럴 일 없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 눈에서 못 멈추면 손으로 갑니다. 손으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손에서 멈추어야지 이제는 행동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손으로 간 음욕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도 찍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 없게 하라는 뜻이고 동시에 찍어내버릴지라도 거기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때 제일 좋은 건 마음을 다스려 멈추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눈으로 옮겨졌을 때는 눈을 찔러서라도 멈추는 것. 그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손으로 갈 때는 손을 비틀어서라도 멈추게 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눈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든 눈이 음욕을 품거든 손이 음욕을 품거든 하고 그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치밀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된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저 단계에 이르러 저 죄를 범하기까지 여러 번 멈출 기회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소멸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음욕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 남자 여자 사람인데 안 듭니까? 들 수가 있겠죠. 찾아오는 마음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오는 건 내 의지가 아니지만 못 찾아오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마음의 문을 닫아라 이 말이지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마음의 음욕이 일어날 때 이미 너는 그걸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나니까 그게 눈의 음욕으로 옮겨져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음욕이 일어날 때 내 눈을 찔러서라도 시선을 옮기라. 조그마한 마음이 희한하게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생때 같은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게 이상하게 싹 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 마음에서 멈춰! 눈에서 멈춰! 눈을 뽑아 차라리! 손을 꺾어! 거기서 멈춰! 더 이상은 안 돼!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 싹 트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심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마음 푹 놓으세요. 저도 모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야, 저분 신실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마음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가 들어왔는지.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서기관처럼 하실까요? 말씀하시겠죠. 안 돼. 그만 버려. 안 돼. 눈 감아. 안 돼. 손 거둬. 안 돼. 발 옮기지 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다양합니다. 작은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찝찝함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 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당당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찝찝한 마음, 멈추라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또 어떤 마음 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겠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자기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 성령이 맞아, 멈춰.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뭔 줄 아세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성령이 주시는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존 맥아서의 말처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음성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맞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그거. 그냥 너의 감정이 찝찝한 게 아니고, 너의 감정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불편한 게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끝까지 가는가? 그 모든 성령의 음성을 알뜰하게 소멸할 때, 마음에서 멈추라 그래도 가만 계세요, 주님. 다 내가 알아서 멈출 때 멈춥니다. 내가 그 정도도 절제 못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면 눈으로 가버려. 눈 감아, 조금만요. 성령을 다 소멸해야 그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산 밑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면서도 율법을 안 어겼다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당당히 살고 있는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쳐 내보내서 시퍼렇게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7계를 이토록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는 1차 대상은 밑에 있는 나쁜 남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겠죠. 그 12제자, 나중에 70제자, 나중에 120제자, 나중에 500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12제자 중에도 가정을 이룬 유부남들이 있었고 미혼남들도 있었겠지만 가정을 버젓이 두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산을 내려가면 온 갈릴리 온 이스라엘이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너희 앞에서 박수치고 환호할 거다. 어떤 날은 5천 명이, 어떤 날은 2만 명이. 너희가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사람 살리고 떡 나눠주고 다니다 보면 수많은 인파 속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다가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때 멈추어야 한다. 그때 멈추어야 한다. 네 마음을 설레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네 시선이 계속 빼앗기고 머무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때 너는 눈을 뽑아야 한다.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너의 손으로 잠시만 있다가라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네 팔을 비틀어야 된다. 그때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눈을 지키고 손을 찍어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걸 제자 훈련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가야 다른 일꾼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목장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또 교제하다 보면,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내 직장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동호회에서 어느 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 우리 배우자는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해서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장의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눈까지 가면 늦어요. 손까지 가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법을 어기면서도 법을 안 이긴 것처럼 율법을 악용하는 그 무시

무시무시한 남자들의 행태를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허락한 이혼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도저히 못할 때 갈라서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갈라서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그 범위를 허용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율법으로는 배우자가 간음을 하여 정당하게 이혼 서류를 손에 쥐어주어 내보내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저작거리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여인과 살기 위해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간음했다고 뒤집어 씌워 내보내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을 향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아내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남편에 의해 강제 이혼을 당합니다. 그 당시 여인이 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창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재혼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방금 서기관 앞에서 써서 준 이혼 서류는 사회통용법으로는 합법입니다. 합법적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만든 진짜 하나님 눈에는 그 합법이라고 하는 서류는 불법 위조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음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써서 내보내도 이 자체가 무효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서류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러면 세상은 이미 이혼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이 여인은 이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생계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사랑하여 재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눈에는 이 여인은 이 남편의 아내인데 남의 남자와 지금 동침을 하게 되니 이 여인이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또 그 여인을 사랑하여 재혼한 그 남자도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간음죄 피하겠다고 쫓아낸 아내가 살겠다고 만든 가정에 아내도 간음죄로 그 남자도 간음죄로 빠뜨리는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빠져나가는 법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가르쳐준 사람. 그 나쁜 놈이 찾아와서 이혼 서류 쓰겠다는데 뻔히 그 속내를 알면서도 얼마를 받았는지 증인이 되어주고 서류를 더 합법적이게 고쳐주고 그걸 인정해준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정을 깨고 있는지 호통쳐서 회복시켜도 될 가정을 오히려 장려하여 깨어 온 천지 깨어진 가정 세상으로 나아가 나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깨어질 수도 있을 뻔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곳에 앉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가정 상담을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저는 이혼을 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있으시겠죠.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정말 누구는 말하기가 좋아서 말하지만 그걸 살아낸 사람에게는 정말 오래 참고 할 수 없이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인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려면 헤어지십시오라고
서기관처럼 말할

0: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도 목회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다시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100번 이해하고서라도 그런 분들이야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견디지 않고 그렇게까지 참아내고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뒹굴면서 눈물로 다시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한 그런 경험 없이 너무 처음부터 쉽게 갈라설 것부터 생각하는 세상, 이게 세상에 엄연한 상식과 법이 되어진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이 와중에도 회복될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을 예수님 가르치신 제자라고 하고, 초장에부터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아, 그들 가운데 세상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세상법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느니 나는 골백분 이혼했다 하고 있는 그 가정도 주님 앞에 눈물 한 바가지, 열 바가지, 백 바가지 흘리고 난 뒤에 다시 눈물 훔치고 내려가 주님 우리 가정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남들 다 의심할 때에 기어이 회복시켜내고만은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깜짝 놀래키는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게 어쩌면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남이 만나 부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되어 서로에게 준 사람도 상처, 받은 사람은 더 큰 상처로 치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너무나도 귀하게 남아있는 인생의 부부의 날들을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다고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통곡하면서 울고, 주님 나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한 달을 울다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의 모습이 나갔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주님은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하다 보니 못난 나도 사랑해준 내가 뭐라고 그거 하나 못 덮어주냐 하는 마음에 공간도 생기고 다시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눈물 훔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 닦고 가정으로 돌아가 회복시키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 끝내는 가정도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어이 하나님 주신 가정 회복시키는 가정도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깔끔하게 헤어지는 법 수십 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정도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을 복의의 복으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5067번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길, 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7864번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전사님 축복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864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띄워드리고 또 선곡하는 찬양들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따끈한 또 신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네, 유호연의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삶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15장과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대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창조주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들었죠. 오늘 자크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자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스틴을 만나 대화를 나눌 텐데 전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지난 6주 동안 저희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스틴은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스틴의 삶은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희망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오늘은 저스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며 끝도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0: 자크, 안녕. 오늘 주제는 뭐야?
1: 그래도 이렇게 나랑 얘기하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니었나 보네.
0: 아, 시간이 너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시간 낭비라니 말도 안 되지.
1: 그 얘기 들으니 막 신이 나는데?
0: 어, 그래? 그럼 내가 더 신나게 시작해볼까? 이젠 어떻게 시작할지도 다 알고 있다고. 아, 지난 시간까지 말이야, 우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창조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야. 맞지? 어? 혹시 뭐 빠뜨린 거 있어?
1: 아니, 아주 훌륭해. 야, 그 정도면 하산해도 되겠는데?
0: 아, 실은 내 주변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녀석들 앉혀놓고 내가 배운 것들 복습을 좀 했지.
1: 와,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를 정말 원하시거든.
0: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아서 잘 가고 있는 거네? 응? 아야, 농담이야, 농담. 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
1: 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야.
0: 고마워.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싶어. 아, 지난주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0: 얘기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1: 어, 그것도 기억하네. 맞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선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배우는 걸로 시작해볼까?
0: 아이고야, 벌써 난관에 복착했다. 어? 난 우리말도 힘든 사람인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언어 배우는 거야.
1: 아유, 아니야, 저스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가페라는 말.
0: 어, 아가페?
1: 그래, 아가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면서 실수가 없고 한도 끝이 없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니까.
0: 우리랑은 확실히 다르군. 정말 좋으신 분이야.
1: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아.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게 하셨지.
0: 근데 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해온 거네.
1: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마 지금 내 심정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지. 그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그 몫을 주었고 며칠 후 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어.
0: 그렇게 떠나서는 고작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상속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렸군.
1: 그러니까 어쨌든 가진 걸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얹혀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한 거야.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지.
0: 아니, 그렇다고 돼지밥을...
1: 돼지밥을 먹는다는 게 역겨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처럼 돼지들과 같이 있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 근데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걸 먹겠다는 건 엄청나게 역겹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야. 어쨌든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굶게 되자 그는 제정신을 차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
0: 정말 너무 굴욕적이었겠다.
1: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들어볼래?

0: 아니 왜 여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우리 작은 아들은 이제 우리랑 인연을 끊었어요. 유산 미리 받아서 떠날 때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갔다고요. 근데 당신은 매일 그렇게 하염없이 그 길만 보고 있으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로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1: 그거야 모를 일이잖소.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0: 혹이나 그렇겠네요. 아니 대체 아버지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어서 줄 걸 미리 달라는 자식도 그렇지만 그걸 순순히 주는 당신도 난 이해가 안 됐다고요. 율법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1: 지금 난 꼭 죽은 것 같구려.

0: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1: 큰아들이라도 제대로 있는 걸 감사하세요. 이제 당신 유일한 상속자인데도 지금껏 당신한테 뭐 하나 달라지도 않고 조용히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시키는 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인들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아인데 우리 큰아들이 한 것 좀 보세요. 아론이 가져간 것보다 몇 배로 재산을 불려놨다고요.
0: 나도 알아요, 여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있으니 걱정이 없지만 우리 그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소. 그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아. 여보, 난 아론이 너무 보고 싶소.
1: 알아요, 여보. 하지만 어쩌겠어요. 잊고 살아야지. 자, 이제 점심 드실 때도 됐는데 같이 들어가요.
0: 아니, 아니,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 갈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겨왔습니다. 제 자식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제 작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려주십시오.
2: 아버지! 아버지 맞으세요? 응? 정말,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0: 아론? 아론! 내 아들 아론이냐? 어, 아론, 내 아들! 내 아들아! 정말 돌아왔구나! 정말 집으로 돌아왔어!
2: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이제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0: 내 귀한 아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일 뿐이다. 그래,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잖니 그게 중요한 거지. 엘리, 엘리, 빨리 가서 우리 아들 아론이 집에 돌아왔다고 모두에게 전해. 응? 그리고 다른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에게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응? 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응?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먹고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 응? 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말이다. 그래, 그래.
3: 이야,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 그럼 몹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4: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아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0: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팔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야.
1: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방향만 돌리면 된다는 거야?
0: 그렇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
1: 아,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0: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치 집 나간 아들은 용서받을 짓을 한 게 없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서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 그토록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1: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0: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1: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아버지의 큰아들 얘기를 해줄게. 그 큰아들은 집에서 말도 참 잘 듣고 일도 성실하게 잘한다고 했잖아?
1: 확실히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류지.
0: 그 얘기 뒷부분에는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큰아들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어.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진 거지. 근데 그걸 보고는 엄청 화를 내면서 집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야.
1: 아이, 그렇다고 그 첫째 아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였어도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큰아들에게 가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1: 정말 화가 엄청 많이 났나 보다. 자기 동생 보고 저 아들이라고 하잖아.
0: 중요한 걸 찾았네. 그렇게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사실 큰아들도 자기가 화가 났다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큰아들이 뭘 잘못 보고 있는지 알려주시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일시적으로 멀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다시 없던 게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물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분명하지.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0: 것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
1: 그래서 그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거네.
0: 맞아. 근데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형제는 친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네?
0: 바로 그런 거지.
1: 근데 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0: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게 되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
1: 뭐? 아, 그럼 사랑해야 한다는 건 뭐야? 뭐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야?
0: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시로 기도해야 해.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야.
1: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0: 그렇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 왜냐하면 그건 상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감당해야 할 계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야.
1: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0: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니까.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정말 감동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0: 쉽지 않지.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건 우리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1: 어쩌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걸 수도 있겠네. 자크,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0: 당연하지. 그럼 저스틴, 우리 다음 주에 보자.
1: 그래.
0: 저스틴은 그동안의 삶 가운데 그릇된 선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며 많이 힘들어했죠. 오늘의 탕자 이야기는 저스틴에게 그 어떤 날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스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스틴이 과거의 모든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저스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저스틴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고 한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랑으로

0: 우리를 사랑하셨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라고 했으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만을 저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빈.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영화 명랑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었지요. 일본의 수군 133척과 조선의 수군 13척, 명랑 대첩에서 맞붙은 일본과 조선의 수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 해협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전력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조수간만의 차를 시기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요.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서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하루에 네 번이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결국 일본을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큰 군대와의 전투에 나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했고요.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만큼 더 잘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난 잘못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 갚으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음악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초대 손님인 플랜팅 월십이 만들고 부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마 저희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했던 노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플랜팅 월십의 만들고 노래하는 김슬기입니다.
2: 네, 플랜팅 워십의 프로듀서 제이한입니다.
0: 제이한?
2: 네, 제이한. 오, 네.
0: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2: 한국 사람인데요. 네. 네, 보통 제이한이라고 필드에서 많이 불러서.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이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2: 네, 한이라고 불러주시면
0: 됩니다. 한, 네. 약간 외모랑 다르게 상당히 귀여우신.
1: 상당히 영어도 네. 잘하고 중국어도
0: 아,
1: 잘합니다.
0: 아, 그래요?
1: 포정처럼 생겼죠?
0: 네. 플랜팅 월십.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어,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여기 무슨 팀이야 이랬는데, 뭐 팀이긴 하죠. 네. 어, 근데 두 사람만 단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저희는 부부 사이입니다.
2: 부부입니다.
1: 네. 네,
0: 부부 듀오인데.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듀오 이름처럼 이렇게 할 텐데. 네. 약간의 그 연막자처럼.
1: 맞아요, 약간. 네.
0: 플랜팅 월십.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 플랜팅?
1: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심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어로 하면 이제 철친 플랜팅 철치니까. 네, 원래는 제가 곡을 쓰고 만들면서 개인 이름으로 CCM 가수의 개념으로 김슬기로 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과 그래도 뭔가 남편이 저를 돕는 자를 넘어서 함께하는 자로 하고 싶어서 팀을 이제 교회 이름을 따서 플랜팅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남편분이 아까 중국어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1: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2: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네. 그, 네, 그 중국에 그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0: 네, 티벳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물 한, 네, 세네 살쯤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잘, 네, 이렇게 안 되고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중국에도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저를 이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갔다가
1: 티벳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보냄을 받은 거네요.
0: 네, 부모님들은 티벳에 계시고 네. 이제 저희는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네. 이제 제 상태를 보시고 너는 한국이 아니다.
1: 도저히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너는 갱생이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하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그때 고집이 음악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버티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철치 플랜팅 철치에 저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상 네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저도 약간의 신앙에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좀 사람으로서 뭔가 네 그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네, 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이제 질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무슬림 지역이었다 보니까 네,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 이제 무슨 이제 교환 학생으로 많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들이 그 질문들과 막 섞이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어도 배우게 되고
2: 네. 영어도 잘
0: 영어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아까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예, 좀 놀리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또 얼굴 두 사람 표정이 아까 우리 사전에 차 마시고 할 땐 되게 이렇게 좀 해맑았는데 지금은 다들 굳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2: 데뷔 합니다. 날입니다.
1: 예, 데뷔 날이라서
2: 기념적이에요.
1: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분들 도대체 이 팀 어떤 팀이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뜨면 또
2: 맞습니다.
1: 내가 저 팀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 워낙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김슬기님이 작곡 작사를 하시고 네. 우리 제이한님이 편곡을 하시고
0: 믹싱 네, 프로듀싱
1: 두 분 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
2: 네.
1: 그렇죠?
2: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보컬 전공이고 남편은 기타 전공으로 같이 선후배로 이제 제가 선배고 여기가 후배입니다.
1: 아, 그래요?
2: 연상연하.
1: 아.
2: 그래서 같이 음악을 했었죠. 네.
1: 그러니까 팀으로 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2: 팀으로도 했었어요.
1: 아, 팀으로도.
2: 네, 그때.
1: 슬기 선배님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데뷔라고 말은 네네네. 했지만 네. 20대 때 네. 많이 이쪽 관계자분들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 네네네. 누가 있을까? 소리엘 뭐
2: 네, 선생님, 소리엘 선생님
1: 하고도 뭐 같이 활동하고.
2: 네네네.
1: 저도 봤나요, 혹시?
2: 선생님은 못 뵀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제가 워낙에 신비주의.
2: 그러신 것 같아요. 네.
1: 그랬구나. 네. 재현님은 그러면 음악은 뭐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는 말이 좀 웃기지만.
0: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그 선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저를 미셨습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셔가지고
1: 음악을 하라고.
0: 네네네. 그래서
1: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으로 먹고 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음악을 통한 사역을 원하신 건가?
0: 그렇게까지 깊게는 하시진 않았대요.
1: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아버님은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0: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막 네. 대학가요제 뭐 나가셨다 뭐 이러면서
2: 아, 열정이 좀 있으셨죠.
0: 네, 아. 매번 곡 쓰시고 뭐.
1: 역시 핏줄은
0: 네. 아무튼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렇게 곤란해하시지?
0: 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미신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1: 플랜팅 월십이 그럼 결성돼서 네. 뭐 음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됐죠?
2: 한 3년 됐습니다.
1: 아, 그렇게 횟수로 됐네요.
2: 3년. 네네네. 2년 됐고 횟수로는 3년. 네.
1: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 발표한 건가요? 이거는?
2: 그 3년

0: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만들기는 21에 만들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1: 21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0: 네. 만들어 놓고 네. 앨범 판매를 안 했었고요. 이제 네. 저희 주변 친구들과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가 남편이 저에게 곡을 쓰자 앨범 발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곡을 제가 남편한테 그냥 나 이런 곡도 있어.

0: 또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 20대들이 다 느낄 거야. 안 풀리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있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1: 아니 뭐 21살에 뭘 풀리고 말고.
0: 아,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실마리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1: 일찌감치.
0: 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고 그냥 빨리 거룩한 성 가고 싶고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이제 썼는데 다시 이제 앨범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지 예수가 오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받고 이거 쓰게 되면서 이제 중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프리코러스를 제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제.
1: 처음에 나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땐 옛날에 우리 성가 중에
0: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1: 거룩한 성이라고 제가 되게 나오더라고요. 좋아하는
0: 네네네.
1: 나 그거를 리메이크했나? 나 그래서 되게 그쵸.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건 네. 아니었다는 네. 거를 알고. 네.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일찌감치
0: 네,
1: 좀 약간 심오한 노래를
0: 네. 심오했어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 이미지, 그러니까 드득 들었던 그 이미지는 되게 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네.
0: 캄합니다.
1: 전혀.
0: 캄해.
2: 힘드네요, 오늘.
1: 플랜팅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0: 네네. 여기저기.
1: 그럼 플랜팅 원씨 어떻게 요즘 활동하고 계신가요?
0: 아유,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내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죠. 일단은 뭐라도 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치고 안 나오면 에이 오늘은 글렀다. 아니면 또 오늘은 하나님 주시면 오늘은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나름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곡을 쓰고 계속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제가 써놓은 곡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해주고.
1: 아까 우리 남편분은 뭐 다른 일도 외부 네네. 일도 좀 하신다고.
2: 네네. 저는 이제 지금 본업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네, 주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믹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도 뭐 이렇게 아예 마냥 놀고만 계시지는 않는.
0: 근데 마냥 노는 것 같아요.
2: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0: 네.
1: 그래요? 저도 네.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0: 네. 그러시구나.
1: 네. 네. 저도 간의 수공업이에요.
0: 간의 수공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거를 네. 예를 들어 뭐 생각하다가 떠오른 걸 바로 피아노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1: 편곡은 그럼 남편분이
0: 아니 같이.
1: 같이. 네. 아 네. 보니까는 건반 치시던데.
0: 네. 네. 제가 네. 건반 치고 사실은 편곡적인 건 제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어떤 느낌 느낌인지 남편이 믹싱하면서 네. 이 곡은 좀 자세한 편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 보는 거죠, 이제.
1: 가장 플랜팅 워십에 이제 주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3년간 많은 노래 썼겠지만 네네. 발표한 노래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은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이런 뭐 세계관을 크리스찬으로서 네.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선생님 보셨듯이 저희가 곡 그 메시지는 캄한데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진리 안에 자유하고 싶은 게 저희 둘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 진리 안에 자유.
0: 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다로 느낀 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랑 남편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1: 뭔
0: 너무
1: 말인지 알아.
0: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네. 지고 예수께 가라는데 왜 내 무거운 짐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복음 안에서 저도 사실 앨범에 이렇게 사인할 때 네. 제가 늘 쓰는 문구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0: 오! 선생님.
2: 어머.
0: 통하였도다. 어머.
1: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저도 자유로운 걸 되게 원하고.
0: 오, 네.
1: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기존 사역자분들이 그 저 같은 천둥벌거숭이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했던 건

0: 좀 이제 진지한 그쵸, 그쵸. 태도.
1: 그쵸, 그쵸, 그쵸.
0: 음악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눌러야 되는 네, 게 그래서 나 아닌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에 대한 맞아요. 부담감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좀 갖춰야 되겠죠. 네, 네. 너무 또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우리 슬 기자님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잖이 네, 본인의 적잖이. 모습을 많이 네, 감추고 네, 살았던 네. 게 아닌가. 우리 네. 또 우리 형제님도 사실 MK로 산다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1: 근데 여기는 네.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본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반골이었고요. 아, 그냥 여기는 자유했는데 네. 한국당에선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네. 뭔가.
2: 저는 사실 사고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원래 눈치를 또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결국엔 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네. 그 우리 플랜팅 월십 네. 단순한 팀이다 보고 또 가족 팀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많죠. 네.
0: 서로 안에 있는 네. 모순도 볼 거고.
1: 너무 네. 많습니다.
2: 네 일단 싸우면은 그날은 끝이고요. 모든 일정이 끝이라고.
1: 나는 작업을 못합니다.
2: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장점이죠 단점이죠. 장점은 저희는 의무적인 건 없고요.
0: 그렇죠.
2: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단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만약에 싸우면. 이제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약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0: 네 괜찮아요.
2: 네, 네 요즘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밖으로 가도 되겠다. 네. 왜냐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충돌을 하게 되면
1: 민폐도 이런 민폐도
2: 그렇죠. 그럴 수 없지만
1: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횟수로 10년이거든요. 근데 연애 포함하면 12년 넘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오, 저희 뭐 저희 사실 저희 집 쌈딱인데 저희 둘 다. 근데 쌈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 뭔가 자부하는 거 하나는 왜 싸우냐 하면 사실 저희는 서로를 단도리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단도리 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너무 빤딱빤딱한 거울이거든요. 서로의. 그래서 남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그러면 바로 제가 나가는 거고요. 저도 완전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생각이나 조금 하면 마음 편 바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딱반딱한 거울이에요. 그게 저희의 이제 싸움이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보다도 뭔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도록. 이제 10년 되니까 다 한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0: 보니까 아까 아이도 이제 거의 다 키워서.
1: 다 키웠어요, 이제.
0: 다 키웠대?
2: 세 살인데 다 키웠어.
1: 다 키웠어, 이제. 아, 말 잘하면 되지. 다 키웠어, 이제. 내보내도 됩니다. 불러주세요.
0: 이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 또 데뷔라고도 하고.
1: 아, 데뷔는 원래.
0: 또 뭐 만나니까 막 거의 반응분 상태로 이분들이 저를. 네 그런 거 보니까
1: 아 들켰어요 네, 선생님
0: 욕망이 느껴져서
1: 네 맞습니다 지금 반응분 네, 상태
0: 욕망의 플랜팅 월시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1: 자제 누가 안 시켜도 듣던
0: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1: 이거 굉장히 네. 잠깐 캄해줘야 되는 곡 네. 할렐루야라는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거기 어디지? 이거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0: 뭐
1: 그 당한 그 여성이 네. 단어를 어떻게까지
0: 뭔가를
1: 네, 한 여성이 이제 그 돌맞은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0: 가늠한 여인
1: 네 가늠한 여인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네요 네. 선생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서 거기 그 장면을 읽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과 이 자매가 나를 구원하러 온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격이 환희에 찬 감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이 약간 이 곡을 이제 들어보셔야겠지만 감격이 좀 다른 감격? 환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러 왔구나.
0: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의 네. 뭐 외침이라고 네. 들으면 어떨까?
1: 그런 간절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0: 네. 네.

0: 예, 플랜팅 월십이 부른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보면은 뭐두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영상도 본인들이 찍나요?
1: 아, 영상은 이제 저희가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1: 사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세션들하고 계속 찍었을 때까진 저희가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저는 너무 순수하게 비싼지 몰랐어요.
0: 그쵸, 요즘 영상이
1: 와,
0: 뭐.
1: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0: 그쵸,
1: 요즘에
0: 예.
1: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담아야 되고, 세션들에. 세션들도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0: 돈 얘기, 돈
1: 아니, 제가
0: 중요하죠.
1: 순수하게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0: 품이
1: 품이
0: 들죠.
1: 든다는 거를 제가 이제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포기를 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조금 이건 쉽지 않겠다. 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벌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주님이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제 그냥 영상을 그냥 전공을 하는 영상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0: 그래요.
1: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찍고 싶다. 자기 그냥 왜 보통 영상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은 걸 담으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담으러 다니고 싶은데 누가 없어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해준 거죠.
0: 피사체가 그래도 좋은
1: 네.
0: 회사잖아요.
1: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찍고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제가 이 곡을 보는 시야, 어떤 곡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이 친구가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만 사니까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인데 그 친구 좀 다르게 이제 시야를 보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0: 객관적으로 또볼수
1: 네.
0: 있겠네요.
1: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 건제 곡을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감사하게도 검수를 하면서 하면서
0: 가사를 또
1: 네.
0: 영어로.
1: 근데 재밌는 건 예술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었나? 1년
0: 귀인을
1: 넘었나?
0: 만나신
1: 귀인을 제가 맨날 천사 이렇게 부르는데
2: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그 친구가 예술을 안 믿는데 저희의 찬양을 너무
1: 너무
2: 좋아하고
1: 좋아요.
2: 오히려 더 이렇게 느껴요. 근데
1: 맞아.
2: 왜냐면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 찬양 요것만 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큰틀 안에서 찬양을 예술적으로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0: 아무래도 바깥에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덜어 만나는데, 아,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의 전달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음악을 벌써 몇 편째 찍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그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1: 너무 감사해요.
0: 네, 그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1차 네, 관문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2: 저도 제 경험에 예전에 제 4집 앨범을 세큘러 씬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게만 빼면 이거 그냥 일반 음악으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걸 하냐 하면 이제 그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이 음악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음악의 진정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1: 네.
2: 하고
1: 맞아요.
2: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 하셨던 분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되게 놀래했어요. 그랬더니
1: 맞아.
2: 왜요? 뭐 교회 다닌 사람만 사명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 맞아.
2: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오히려 더 갇혀 있어요.
1: 맞아요. 네, 갇혀 있어요.
2: 시각들이.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굳이 우리가 막 전도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복음을 전하는 네. 게 막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사형리 같은 걸 들이밀어야 네. 되고 근데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아주 네.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1: 네. 항상 근데 연서가 고마워. 항상
2: 연석?
1: 어, 연석이에요. 조연석.
2: 조연석.
1: 네. 예. 근데 진짜 너무 더 감사한 거는 찍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주고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저한테 항상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0: 아.
1: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제 그냥
2: 메시지를 듣는
1: 그냥
2: 거예요.
1: 메시지를
0: 듣는 거예요.
1: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저의 고뇌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지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냐. 신이란 존재는
2: 네.
1: 그냥 우리가
2: 절대 신인데.
1: 일방적인 거 아니냐. 신뢰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에
2: 그치.
1: 쓰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
2: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1: 그래서 제가 팡 맞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쓴 곡이 이제 나는 주를 신뢰였거든요. 왜 누나 신뢰를 썼냐.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서로 교류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담아줘요. 그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집을 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이게 깨어져서 되게 좋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1: 맞아요.
2: 개념을
1: 맞아요.
2: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
1: 맞아요.
2: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
1: 네.
2: 같습니다. Planting Worship. 왜 그냥 Planting이라고 해도 되는데.
1: 그렇죠.
2: 예, 왜 Worship이라는 노렸나요? Worship팀이
1: 네.
2: 농담이고.
1: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M 가수가 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2: 네.
1: 이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진 복음 안에서 저는 제가 뭔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쁘다는 표현보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2: 혼자만 오롯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1: 제가 노래해서
2: 사람들 듣게끔 하는
1: 듣는 그냥 이런 일방적인 관계보다
2: 같이 하는
1: 네,
2: 거예요.
1: 저는 결국은 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도 제가 김슬기라는 앨범으로 안 내고 우리 같이 왜냐하면 저희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전에도 이제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자장가로 저희 둘이 계속 이미 월십을 하고 있고 월십을 우리 둘이 하고 함께 하고 계속 저희는 거기가 계속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집회의 목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게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지 어떤
2: 콘서트보다는
1: 그러니까 그 초청 예배보다는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네 그게 좀 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 같아요. 네
2: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1: 네
2: 저도 음악을 많이 이제 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배 음악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1: 네
2: 알다시피
1: 근데 예배 음악인데요.
2: 근데 예배 음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1: 아.
2: 그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난해하게 만들까.
1: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어렵군요, 선생님.
2: 그러니까
1: 어렵습니다, 아주.
2: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 내가 만드는 노래

0: 는 결국에는 물론 내 안에 이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네. 어우러져서 그것이 네. 하나의 또 예배가 네. 되게끔 해야 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아마 이미 그걸 겪으신 것 같아요 네. 하시면서
1: 맞아요.
0: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점점 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1: 너무 짧아.
0: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1: 다음 기회도
0: 예 앨범 또 만들면 또 나와주시면 좋겠고 네.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플랜팅 워십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 좀 계획 이런 거
1: 계획
2: 저희가 사실 네 계획을 할 게 저희는 하루하루
1: 인도하신다
2: 예예 왜냐면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죠. 저희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 곡씩 내고 있고
0: 네.
2: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은혜를 저희가 계속 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네.
2: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더 많은 네, 그러니까 다 엄청 다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오늘 지자 선생님 만나서 저희는 너무 좋고
0: 네. 네, 저희도 네, 좋아요.
2: 네, 라디오라서 저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희 선생님만 보이는데 네, 네 저희는 오면서 그래서 아 선생님과 대화 할 것이 즐거운 기대로 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청취 그러면 이제 하셨으니까 청취자분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포인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예수께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수가 왔다로 계속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것이 예수께 짐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복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가 이제 그게 첫 가사인데 예수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집중하거나 나의 초점, 내 상황, 내 무거운 짐 말고 초점을 예수께 계속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1: 행복합시다. 네.
0: 요즘 또 워낙 분위기가 사회적 네. 분위기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플랜팅 월십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네. 자리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네. 이래저래 또
1: 너무너무 네. 감사하죠.
0: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경건서적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분 여사에게 한 성도가 용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회개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코리 텐 분 여사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여사는 이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아이사야 61의 은혜 아래 있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늘 함께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 말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지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밝은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풀어주시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저자 코리 텐붐 여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존 파이퍼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이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퍼룸의 Give Me Jesus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튠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일디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부쩍 파랗고 또 높아졌지요. 계절은 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날이 올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빨리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격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또 1분 1초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5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북녘의 영혼들을 품고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군요. 이 방송을 듣는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 한밤중에 저 북녘 땅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 간증 그리고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2년 동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 탕자처럼 이제 멀리 떠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꼈던 게 신기하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탁 정착을 하다 보면은 일단 외로워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는 데가 뭐 클럽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클럽에 엄청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놉니다. 어느 날 이제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에 저는 채우러 갔는데 이 마음이 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락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뭔가 이 노름으로 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신기하게 이제 딱 교회 그때마다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사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알고 이제 또 이걸 하셨지 하면서 이제 또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누나였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요 하나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하나님 쪽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올인해라. 세상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든지 하나님한테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는데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됐죠. 뭐 대입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가게 된 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처럼 저처럼 온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DMZ를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책을 뚫고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 헤엄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MZ로 뭐 걸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주변에 두고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에서 나 같은 애가 뭐 이랬더니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그분은 물론 설교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애들 불러놓으면 막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시긴 한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게 뭘까? 근데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솔선수범하고 저처럼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두고 보겠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 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맡기고 싶은 부분인데 제 양아버지가 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빼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왜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야, 니처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저 친구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다 이랬는데도 진짜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저렇게 완전히 성 같은 그 성벽은 이제 안에서 다 열어줘야 이제 탁 쉽게 열리는데 저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열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역자들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정말 많이 접근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좀먹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2,500만의 영혼을 이상한 데 이제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탈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슴 속에 뭔가 무언의 확신이 꽉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무사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보냈을 때 북한 보위부가 보낸 줄 알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14살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저 아들이 나중에 멀리 가서 살 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외교관이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더니 너 이름을 하나 가명을 지으면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이요? 했더니 칠복이라는 가명을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그게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래요. 근데 칠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뭐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이름을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만의 이제 암호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사람을 보냈는데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건 너랑 나랑만 아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칠복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가 가서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던 거죠. 근데 잠시만요 저기 칠복이라고 기억납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로커한테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오열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외치던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군요. 정말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하늘아 아버지 응? 가만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뭐 그 말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잘 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걸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과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편집 기술을 그때 막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라도 이제 배우자 기술 하나 배워놓자 뭐 이런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유튜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다고 봐주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게 주신 게 그게 하나의 또 달란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배워지고 그냥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심만 이제 바로 서니까 주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한 10만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단편 영화 두 병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왜냐면 120만의 정하늘이 어젯날의 정하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들여보냈는데 영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자, 농민의 그 계급 사이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이런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는 정말 공감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였냐? 딱 제가

0: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좀더 얹어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꽃제비 출신들도 많이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하나님한테 대들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왜안 계십니까? 자꾸 이러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딱 떠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고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만 5천 명,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하늘 형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셨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곁에 있으시다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민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지난 10일 홍해 요충지인 모카항과 하니시 제도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세계 주요 해상 물류 통로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몰도바와 루마니아 등 유럽 영공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도 몰도바에서 이륙 당시 드론 침범 경보로 한동안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내에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2018년에 약 12배로 올라 일반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맛보기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뒤에도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일찍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남쪽 출구인 바부엘만대부 해협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인 모카와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를 장악했는데요.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은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부와 페림섬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과 드론 미사일 전력만으로 선박 통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바부엘만대부 해협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곳의 통항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까지 겹치면서 중동의 주요 해상 물류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브렌트유 가격은 3.5% 급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두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항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몰도바 수도 키니노우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당시 러시아산 샤헤드형 드론에 영공 침범 경보가 발령돼 몰도바 영공이 폐쇄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지만 드론이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영공을 침범한 드론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드론은 몰도바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공에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달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 나타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러시아 북극권의 핵심 가스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러시아도 키이우와 오데사 등의 드론 공격을 가하며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양측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피레게스 선임 작전 담당관은 지난 10일 하와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투입 여부는 더 높은 차원의 결정과 향후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DPAA 측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과거와 달라진 하나의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55개 상자에 담긴 약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약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의 것으로 판단된 약 90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DPAA 측은 장진호와 청천강, 운산 등 미군 실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직접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30일 평양과 시내주 해산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1kg 가격은 15만 8천 원에서 15만 9천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평양의 연평균 가격이 약 13,000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9년 북한에서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꼽힙니다. 당시 돼지가 대량 폐사하고 번식에 필요한 돼지까지 줄면서 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돼지를 길러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가정집의 돼지 사육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 식량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조차 부족해 돼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사육 규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이면 쌀 약 3.5kg이나 옥수수 약 9kg 등을 살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이나 오리고기,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해온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국제무역 종사자를 위한 E-1 비자와 국제기업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 비자, 과학과 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O-1 비자와 TN 전문직 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예 기간이 사라지면 기업 인사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해고나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에도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9억 7,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는데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2.6%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0.1%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2%에서 올해는 47.1%로 높아졌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승용차, 철강 제품의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3%, 미국은 137.5%, 대만은 176% 증가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03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협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AI 안전 담당 연구자 에번 휴빙거는 최근 AI가 10년 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자들도 초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오픈 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첫

개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서로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인간에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시점입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코로나19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미각이나 후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된 뒤 4-5일 안에 받는 것이 좋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특히 소아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수원 15도, 영월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영월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홍성과 보령, 군산, 목포, 여수,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여수 19도, 보령 16도, 정읍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여수 28도, 정읍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날씨가 흐리겠고요. 경상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부산 28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오전 하늘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겠는데요. 먼저 제주의 하늘은 맑고 서귀포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 지역이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8도, 제주 27도, 이어도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진남포와 사리원 13도, 신의주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신의주 사리원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풍산, 원산, 고성, 청진, 성진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웅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산 16도, 웅기 14도, 해산 4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2도, 웅기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19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려되는 것은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복음으로 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 성도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남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은 문자 가운데 응원의 이 따스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탈북이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고 단순하고 순간적인 감정과도 같지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무궁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크고 무궁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진 연주 찬송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북대서양에 횡단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에

0: 1514명이 죽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는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해졌지만은 여자와 아이 먼저 구조한다는 전통으로 철저하게 지켜진 사고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통.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 수준의 여객선을 열 대 정도 가질 수 있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승무원이 구조선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만 태우고 자기는 그 찬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Who is my true friend?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데이빗 브래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든 일을 했던 탓에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래너. 그가 죽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는 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0: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1: 네네네.
0: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1: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0: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1: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0: 한
1: 있었어요.
0: 달.
1: 네.
0: 다른 분에 비하면
1: 다른
0: 그래도,
1: 분들은 다석달 있었는데
0: 네.
1: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국으로 올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0: 네.
1: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때어뭐 예전에서 공부 한뭐석달 하고 또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0: 네.
1: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0: 네.
1: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석달 있어야 된다. 또뭐 대사관이 몇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0: 네.
1: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전도 아니고 한달 후도 아니고 딱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신데 한달 만에
0: 세상에.
1: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0: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1: 맞아요. 맞아요.
0: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1: 더잘
0: 알고
1: 아시는
0: 계시는.
1: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0: 네. 근데 그렇게 한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오신 지두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1: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0: 네.
1: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할 수가 뭐뭐한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아마 그돈 때문에 그런지 수술 안 하고 군항 치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큰 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장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 치고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럼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0: 네.
1: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0: 우리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아세요?
0: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0: 6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1: 제가 매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0: 아멘.
1: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멘.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1: 네.
0: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직접 그리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

두렵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어서.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5: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4: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극동방송이
3: 네.
4: 지금도 북한 땅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0: 보고 네.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1: 네네.
0: 그곳에서 방송을 태어나면서부터
1: 네.
0: 어쩌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1: 네.
0: 방송을 들었던 우리 일용 씨에게는
1: 네.
0: 극동 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1: 네.
0: 어떻게 이 네모 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1: 저는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 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0: 네.
1: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0: 북한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1: 제가 한국에서 이해한 희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함, 기대감, 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알았던 희망은 약간 막연한 꿈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0: 그럼 일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분명 어린 나이여도
1: 네.
0: 갖고 있는 소망이 희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네네.
0: 일용 씨에게 희망은 어떤 거였어요?
1: 아, 저는 아주 아주 아주 이 작은 정말 조촐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입합에 돼지고기 국을 마음껏 먹고 싶다.
0: 네.
1: 그게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카드놀이를 하면서 그 트럼 포커카드에
0: 네.
1: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커카드가 있었어요.
0: 오.
1: 그 카드를 하면서 이거는 엄마 차, 이거는 내 차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그냥 했던 막연한 놀이를 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이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기대감,
0: 네.
1: 꿈,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현실이 된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감사했죠. 그거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희망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0: 한국에서 남한에서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1: 네.
0: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에요?
1: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희망은 외부를 향했어요. 내가 어디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차를 몰 수 있지 않을까, 뭐 입합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희망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 곧 이 고향 땅에 소똥 냄새를 다시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은 그때 뛰어놀던 그 골목을 다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방향이 다시금 고향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0: 그 방향성 중에 또 한 자락이
1: 네.
0: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희망의 소리로 분명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1: 네.
0: 담아내는 지금 이 순간의 일용 씨의 목소리잖아요.
1: 네.
0: 네,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1: 네.
0: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있죠.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고향에 계신 우리 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희망이 북한에 있을 때 외부를 향했다가 지금 제 희망의 방향과 시야가 고향을 향한 것처럼 북한에서 탈북하신 많은 분들이 혹은 또는 그분들에 더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머지않았다고 조금만 견디시라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서 그 희망을 서로 합쳐보는

0: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은 그곳에서 들었던 희망의 한 자락과 이곳에서 품은 희망의 한 자락이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의 희망의 한 자락이 만나서 이제는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룡 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걸음에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룡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복음의 여정 길동무 정규재 목사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우리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성화의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힘 없고 실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박진감 있고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엄청난 영적 대혁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1,000명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사람들만이 교회에 찾아가겠다 말했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차라리 내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는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승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죠?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영적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꿰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복음의 능력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게 만들어서 삶이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영혼 구원하여 천국 가는 정도로만 축소하여 주장하게 합니다. 또 복음을 윤리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만들게 하죠. 또 복음의 능력을 학문의 대상으로나 사회개혁 원리나 철학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뭐 민중신학 등등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 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샤머니즘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만 받게 한다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편중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낭비요. 참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라.

0: 부르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능력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며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려거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1도, 포항 20도, 목포와 여수, 강릉이 19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8도, 춘천과 대전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3도, 평양 12도, 신의주와 청진이 11도, 강계 7도, 해산 4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9도, 대구와 여수, 부산, 제주가 28도, 서울과 목포가 27도, 춘천이 26도, 개성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4도, 평양과 함흥이 23도, 강계 21도, 청진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서해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복음의 여정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오늘의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

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통합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 한 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시고 학업의 현장으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임무점으로 또 집을 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건강과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하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1장 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노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의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장차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한 후에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일 하나를 행합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모세는 율법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아마 신명기 성경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아주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맡긴 거죠. 지성소까지 접근해서 궤를 맬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맡긴 것은 율법책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죠. 그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그 율법책을 맡긴 것은 이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법, 행정의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탁월한 삶의 목적과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는 가야 하고 말씀이 서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탁월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 탁월한 삶을 위해 모세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하는데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첫째, 매 7년 끝에 면제년은 종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빚은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하는 안식년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와 삶의 무게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는 해입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는 사람,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려는 의도신 거죠. 둘째, 이 기간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기간입니다. 토지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한기가 되어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기간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셋째, 초막절 기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방인들까지도 중앙성소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 남녀노소가 함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뻐하는 기간이죠. 넷째, 매 7년마다 이 행사가 반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매년, 매 7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 회막으로 모세와 함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첫째,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말은 모세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매우 서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일이며 사람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둘째, 모세는 죽더라도 모세가 감당했어야 할 일들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의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기 위해 회막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도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온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음을 보이심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 지도자는 바뀌어도 왕이신 여호와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좋은 날, 여호와가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은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반드시 숨기겠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사탄의 공격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얼굴은 잠시 가리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은혜, 범죄, 회개, 은혜,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인간 자신들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 일에 대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제년의 자유와 초막절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노래로 불러서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도, 그 자녀들의 가슴에도 이 노래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만의 성도들이 자유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이 독재자의 박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이제는 통일의 날로 인도하사 그 땅에 속히 면제년과 초막절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1장 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통합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정직히 드러냄으로써 온 가정과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첫째,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막지는 않으시되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정욕의 도구나 소유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하지요. 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의 비참함과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헤아리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배려입니다. 이 본문 배경을 안다면 이 규례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게 되지요.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여자들은 승전국 군사들의 성적 노리개나 약탈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무 절차도 없이 짓밟히고 버려지는 게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무리 힘없는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해요. 만일 여인을 보내려 할 때는 그녀의 소원대로 즉시 놓아주되 결코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상품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이기적 욕망과 순간적 감정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대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내 감정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

내가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둘째,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를 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자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기울어요. 이에 대해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고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뒤집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정이 있지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 유다를 주셨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미움받았기에 오히려 공평했던 거예요. 포로된 여인은 자유를 얻었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아내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상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안에 있는 편애와 애증, 미움이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은근한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편애함으로 빚어진 자녀들의 갈등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체를 공평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의 성숙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감정과 기호에 따라 자녀나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외도한 아빠를 향한 분노로 반항심이 올라오지만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3살 때 아빠는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아빠가 집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6학년 때 아빠와 축구장에 갔다가 우연히 아빠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 뒤에 하트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셨지요. 이후 분노와 속상함으로 반항심이 올라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축구뿐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것이 부러웠고 혼자 계신 엄마를 보면 우울했어요. 마음은 엄마에게 잘하고 싶었지만 행동은 폭언과 분노로만 표출되었죠. 집이 답답해 밖으로만 나돌며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놀고 싶고 아빠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저 때문에 아빠가 계속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제 속에 완악하고 패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길 원해요. 아빠가 여전히 밉지만 하나님이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려요. 아빠가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약한 엄마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하고 놀겠습니다입니다. 18절부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에요. 20절에 보니 그럴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식을 고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의 악을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고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부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21절 말미에 뭐라고 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해요. 자녀의 허물을 감추고 자랑만 하다가는 오히려 그 죄가 곪아서 더 큰 문제로 터집니다.

0: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하며 죄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부모 혼자 끌어안고 감추다가 골마 터지게 두는 것보다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나 한 사람, 한 가정의 정직한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 하시고 감정이 아닌 질서를 따르라고 하세요. 또한 자녀의 악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온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엄중한 말씀으로 저희의 완악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감정에 이끌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편애와 치우친 감정으로 식구와 자녀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앞에 정직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질서를 따라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린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요. 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시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결과에 의해 판단되고 증권 투자가는 자신의 수익 실적에 의해 능력이 판가름되고요. 경찰관의 경우는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수행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건데요. 끊임없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존인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자아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 곁에서 범죄자 흉내내면 범죄자처럼 자라고, 사업가 곁에서 사업가를 동경하며 자라면 사업가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아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기술 훈련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경험하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셋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넷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잘못 형성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찰리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성도의 3대 관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3대 관계, 요한복음 15장, Texas Find John 15. There's a thre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관계. 첫째, 뭐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ker, God, my relation. 두 번째로, 너와 나와 관계.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Third, 나와 세상과의 관계, world and my relationship. 요 3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내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관계성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절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은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데 엄마한테는 잘하더라.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충성은 관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에 대한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아무것도 안 들려, 들리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말하는 게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관심은 살풍병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는데요.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효도를 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는 치료에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낫습니다. 관심은 봄비와 같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Love. 잠언 10장 12절에 Proverbs 10:12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뭐든 잘못 보이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만 한 것도 꼬투리 잡고 개인적인 상실감

암과 사회적인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실조각 한가. 오늘 저 큰 거 들고 하는 사람 콘드라베이스라고 그랬지. 저거 차에다 싣고 매주일 와서 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름인데 여자가 저 동그란 지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브에 줄 여섯 개가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 저게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harp.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비쳐 있고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 버렸지만은 연주할 한 줄기의 줄기 남아있는 상태에 어두운 하늘이지만은 빛을 비춰주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인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에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 가지고 그래도 튕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생각 하나도 없었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미군 카라 파울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고 매일 찬양을 해줘. 매일 저녁 기도회 해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학생 하나 보내서 내 기숙사 방에 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안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디가 정치학을 잘 가리키나 쭉 찾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이 신학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관계, 그 미군과의 관계, 그 신학생과의 관계, 저 거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서 관계, 그저 여자는 뭣도 모르고 한국에 쫓아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은 교육을 잘 시켰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는 사회가 언제나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 있을 거예요. 3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래 오늘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Our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도
내가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포도 두 상자를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상자는 간병인에게 주고 한 상자는 우리 내외가 먹는데 어저께 우리 입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더라고. 여기가 왜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그 붙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기 붙어있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꽃도 피고 열매도 하고 포도를 만들 수가 있죠.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전에는 남남이었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in life.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원, 생명체의 동일성,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나를 신학 공부하고 가서 너희 집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 공부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빨리 가서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둘째 형 전도하고, 셋째 형 전도하고, 형수들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entire dependence.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랐으니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사람들은 다 독립을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 to be independent. 그래서 세 살만 되면 밥 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놈이 자기가 밥 먹는다고, 자기가 직접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주면 아이 이제 저리 가라 그러지, 흘리고 떨어뜨리고 옷에 다 헤면서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강한지 몰라. 미국의 자녀들은 18세만 되면 집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나가서 조그만 학고방에 와서 살더라도 그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간섭을 받기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그건 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읽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Philippians 4:13 say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God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누구가 손해인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다 손해요. 속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부 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창하는 것보다 사중창하는 게 더 어려워. 화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데려댕겨봤죠. 테너 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화음을 하려니까 조금 줄여야 돼. 베이스. 사실 베이스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화음이 잘 되나 안 되나 맞춰봐야 돼. 그게 릴레이션십. 그거 안 맞으면 저기 금방 깨진다. 나 사중창 깨지는 거 많이 봤어. 이중창 깨지는 것도 많이 봤어. 삼중창도 깨지고. 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잘하면 안 깨지는데 지휘자가 쉬운치 않으면 깨져요. 흩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을 나타나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라. 그러면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불 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역시 협동관계요. Cooperation. 우리 관계성은 cooperation,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선뜻해요. 아,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파트너, 동역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와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느낀 거 아니? 우리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 밥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밥 존스 출신이에요. 수원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콧방귀도 함께. 생각이 전혀 없어. 야,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실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지원해주는 미국 분들이 야, 너희 식구 전도하는데 박사가 뭐 필요하냐? 너는 벌써 몇 년 신학을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 포기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그랬어.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 배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누이 뭐 아줌마 뭐 동네 사람 30명을 데리고 인천 부두에 와 대기하고 계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많지 우리 집사람을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그때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면은 왜 토요일 날 용돈 드리노? 주일 날 11조 헌금하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여기 놓으시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교회 같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절대 앉아. 그렇게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앉아. 왜? 우리 집엔 요강이 없어. 지금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른다. 우리 집엔 그게 없어. 우리 집 수세식이 있어. 그때 수세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쓸 줄 모르니까 그건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 발밑에 늘 요강이 준비돼 있어서. 그렇게 오셔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당신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시. 그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you and me, what kind of relationship, 무슨 관계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n Christ, we are on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관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성도 대 성도, 장로 대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are one. 성도와 성도, 우리가 one. 너와 나 하나여,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람 만나면 결혼을 했지요. 남녀가 두 사람 친구가 만나면 동업을 할 수 있고 두 형제가 만나면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That's the Wright brothers. They made airplane. 둘이 합쳐서. 참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됐어. One in love.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교인들끼리 물고 지지고 복구고 난리요? 나 그런 교회 많이 가봤어.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쪽 사람들은 저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파고 여기는 무슨 파래. 교회도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따로따로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요. 참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몽고메리에서 망간무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 그때 그는 28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였어요. 그는 투옥되어 있을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설교 제목이요. Love your enemy. 그래서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거기 KKK라는 게 있어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 인가 사랑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떳떳하게 워싱턴 그 공원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노는 걸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One in work.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사역도 하나, 기도 사역도 하나, 찬양 사역도 하나, 봉사 사역도 하나, 백두산 가는 것도 하나.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로 묶어져 가서 같이 가야지. 힘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Therefore, we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렇다고 택시 안 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수돗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세상, 이 세속에 속한 모든

0: 아무튼 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Incredible Christian이 되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3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에서는 사업관계에서 정직하고, 친구는 물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려앉아 찾아가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서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일대 변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15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남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기숙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대학 시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아주 그때 극심한 중압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입원했던 그 병원의 원장님이 참 따뜻한 신앙인이었어요. 박사님은 쿠퍼를 정성껏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날 이 쿠퍼가 병원에서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그 순간 강력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어둠과 자책, 죄의 짐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쿠퍼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죠. 하지만 그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순간 그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 번 더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윌리엄 쿠퍼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지만 마음의 깊은 병을 앓는 그런 환자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어떤 깊은 절망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감동을 받은 바를 시를 쓰게 되는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로 가득 찬 샘이 하나 있네. 임마누엘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라네. 그리고 그 보혈의 샘 밑에 잠기는 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 보내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의 시인데요. 이 복된 아침,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보혈 찬양과 함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붙들었던 오늘 그 영혼의 간절한 고백처럼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보혈의 샘물이 열려 있습니다. 피로 가득 찬 샘이 하나 있네. 임마누엘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라네. 그리고 그 보혈의 샘 밑에 잠기는 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 보내네. 또 2절엔 이런 가사가 있죠. 임종을 앞둔 그 강도는 그의 날에 그 샘을 보며 기뻐하였네. 비록 내가 그처럼 비천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네. 죽어가는 어린 양 당신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네. 믿음으로 당신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광스러운 보혈의 신의 물을 본 이후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노래 제목이 되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네. 이 가련하고 혀가 어눌한 내 목소리가 무덤 속에 침묵하게 될 때에도 더 고상하고 더 나은 노래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이 쿠퍼의 찬송 가사가 세기를 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이 찬송의 가사로 이렇게 감동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연약함 중에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 보혈의 샘물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샘물은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전송하실 수 있고요.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 가사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여러분 공유합니다.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짱짱 성경 암송,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고요. 우리 찬송을 한 곡도 들을 텐데 이번에는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 버전으로 함께 듣고요. 또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연주곡, 갈보리 산 위에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같이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또 연주곡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요. 갈보리 산 위에 라온 트리오의 연주곡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 텐데 지금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4816님은 오프닝 말씀에 눈물이 왈칵 흐릅니다. 큰 뜻을 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재수 생활을 하는 우리 딸아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차에서 못 내리고 이 찬양 힘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을 힘겹게 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또 그 연약함 속에 분명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연주곡 같이 할까요?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가을이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 어울리는 피디님, 네, 우리 문혜정 피디님. 할렐루야, 반가우셨습니까?
1: 반갑습니다. 좋은 네, 아침입니다, 여러분.
0: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더니 환절기라 그런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마음 감기도 조심하시고 곧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예정 PD님, 네. 저희가요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찬송을 쭉 또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샘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뚝 세워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그 오프닝에 말씀이 네. 이 작사가를 이 쿠퍼 윌리엄 쿠퍼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저는 우리가 만나는 이 생명의 말씀 짧은 한 구절 짱짱 성경 암송의 이 구절이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 그렇게 변화될 그 한 분이 우리 극동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이 이른 아침을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교수님.
1: 네, 그 샘물이 참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0: 어떻게 좀 들어오시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박은님 권사님, KKSS2514님, 장숙경님, 김정란, 박지혜, 박사

0: 하네요. 여러분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을 남기시려면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그렇게 들어오셔야 아마 댓글까지 남기실 수 있을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죠.
2: 네, 반갑습니다.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말씀에 우리 구약과 신약 먹고 더욱더 튼튼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좋습니다. 아멘. 우리 장정희님도 라디오만 늘 들으시다가 유튜브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 주시면 감사. 자, 사모님 오늘요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이 전 기대가 돼요. 어떤 생명의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아서 다들 도전이 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0: 예.
2: 제가 먼저 말씀을 읽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0: 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부인가요? 오늘 암송의 말씀?
2: 맞습니다.
0: 와,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더 힘있게 좀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2: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계속 성취를 해야만 우리가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듣는다면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좋다.
1: 위로가 됩니다.
0: 야,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막 성취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취를 못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빛이 안 나는 것 같고
0: 책망받는 것 같고 네. 예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에서 정말 뭔가 지금 사실은 또 우리 수험생들도요.
1: 맞아요.
0: 얼마 전에 그 이제 아까도 뭐 사연이 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봤대요.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아 지금 뭔가
1: 얼굴에서
0: 지금
1: 얼굴에서 빛이 날 거고
0: 빛이 날 거고요.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1: 어둠이 짙게 깔렸을
0: 주여,
1: 거고
0: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성과와 성취와 어떤 뭐 학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응원과 위로의 말씀이 정말 그냥 아예 한 구절 위로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 삶의 철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구호를 지금 시작해 볼까요?
2: 네, 구호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오늘은 세 번 선포 따라해 주시고요. 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우리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0: 예.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2: 자, 저희 이름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은실이는 세상의 빛이라.
1: 예정이는
0: 자, 한번 해보세요. 예정 씨.
1: 예정이는 세상의 빛이라.
0: 아, 아멘. 예정 PD님은 세상의 네. 빛이라. 예. 옥석이도 세상의 빛이라.
1: 빛이라.
2: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0: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2: 잘하셨습니다.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또 우리 기술 도우미로 지금 우리 영훈 씨도 그렇고 우리 석준 씨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할까요? 시작.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2: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2: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2: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0: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2: 지금 세 번 할 건데요. 유튜브 게시판이 지금 엄청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의는 세상의 빛이라, 더 키는 세상의 빛이라, 순자는 세상의 빛이라, 은화, 정의도 세상의 빛이라면서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라디오 들으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2: 박수.
3: 야. 아멘.
2: 사모님, 그런데요. 이게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딱 한 분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빛이라고요? 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요? 라고 질문한다면 사모님 우리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 우리가 흔히 난 빛이 될 거야,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더라고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더라고요.
2: 아멘.
1: 그러면 빛은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1: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빛나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빛나고 계신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산 위에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밝게 빛나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정민이는 세상의 빛이라. 네. 지금 사모님이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엄청 빛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댓글에 사모님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무슨 광고일까요? 동순이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름이 와요. 정민이. 아들 일준이는 세상의 빛이라. 유나는 세상의 빛이라. 미영이는 빛이라. 미희도 빛이라. 김정실 권사는 세상의 빛이라.
3: 이야,
2: 오늘 이 말씀. 피디님 저 우울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힘만 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속 깊이 다가와 주셔서 전부를 주신, 저도 얼마 전에 뭐 어저께인가 뭐 엉엉 울면서 저도 막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야 이제 오늘은 이제 원고였어요. 그런데 야 나는 널 위해 저 다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을 위해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좀 받았는데 목사가 나는 널 위해 다 줬어.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이 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또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냥 한 구절로 힘나네? 저는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네.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왜냐하면 네.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불러

0: 주시는 이름 같은 거예요.
1: 아.
0: 이렇게 제방이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영림이는 세상의 빛이다. 민호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본인이 지금 이름을 써서 올리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같습니다.
1: 아멘.
0: 네,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2: 맞아요.
1: 근데 오늘
2: 네.
1: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건 행복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오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과 함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1: 아멘. 짱짱 성경암송. 지금까지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정 PD님,
2: 네.
1: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우리 방송 가족 한 분 잠시 후에 찾아갈 텐데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2: 네, 여러분 함께 따라하며 암송하셨죠?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창 댓글 지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요 김향주님이 이런 사연을 조금 전에 댓글로 주셨어요. 유튜브 댓글에 치매에 걸리신 우리 가춘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춘옥 권사님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 예수님 치매에 걸리셔서 여러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그분도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들어오시고요. 그 한 분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연결해보죠.

0: 문삼이는 세상에 비치라, 미순이도 비치라, 지운이, 정의, 지혜, 온유, 성광, 민국, 선만, 안나, 그리고 지운이는 세상에 비치라, 극동방송은 세상에 비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에 이 시간 한 분 저희가 연결할 텐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예정 PD님
1: 네.
0: 생방송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네.
0: 아 이게 생방송에 뭔가 누군가를 또 연결하고 보인 라디오에 연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지금 또 집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0: 예예.
1: 한번 카메라랑 또 마이크를 켜주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는 다 했거든요.
0: 자 한번 목소리는 네. 나올까요? 집사님 한번 연결됐는데 한번 목소리 들을 수 있으세요? 이수혜 집사님? 우리 이수혜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네. 걸 보니
1: 인천 네. 부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수혜 집사님
0: 네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뭐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저희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어요. 되고 있습니다.
0: 됐네요. 자 이제 화면은 나왔어요. 화면은 나왔고 이제 목소리만
1: 집사님.
0: 나오면 되는데요.
1: 안녕하세요.
0: 목소리도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안녕하세요. 우리 목소리를 더 켜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0: 아닙니다. 자 우리 수혜 집사님 오늘 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 또 이렇게 극적으로도 연결이 됐고요.
2: 네. 우와. 아, 제가
0: 네. 아니 오늘 네. 얼굴을 뵀는데 네. 예정 PD님
1: 네.
0: 어때요? 지금 뭔가 이렇게
1: 빛이 납니다.
0: 빛이 나고 있어요
1: 네,
0: 지금.
1: 빛이 납니다 지금.
2: 네 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2: 네.
0: 우리 화면에
2: 네,
0: 조금만 네. 가까이 한번 좀 다가와 주셔서 우리 목소리를 조금 네. 더 제가 좀 선명하게 네. 듣고 싶어서 그렇고요. 네. 수혜 집사님 네. 오늘 이렇게 네. 극동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참여하셨는데 네. 아침 방송을 네. 잘 듣고 계십니까?
2: 네. 평상시 이렇게 틀어놓으면 정말 에너지가 너무 밝은 빛의 에너지 항상 송국석 PD님 그 에너지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거의 지금 이수혜 리포터인데요. 이수혜 리포터.
1: 아,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0: 지금 이수혜 리포터
1: 네.
0: 인천 부평구에 네. 저희가 출장을 보냈는데요. 오늘 목소리가 네. 상당히 극동방송 PD님 같습니다.
2: 아, 아닙니다. 와.
0: 이수혜 리포터 오늘 네. 인천
1: 지금
0: 인천 부평구 네. 날씨는 어떤가요, 이수혜 리포터?
2: 아 정말 너무 화창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아 완벽합니다.
1: 제가 암송만 네. 지금 성공하시면은
0: 야.
1: 100% 네. 지금
0: 이 네. 이수혜 리포터 지금 암송 가능하겠습니까?
2: 네 가능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1: 준비됐습니다.
0: 인천 부평 네. 현장에서 이수혜 리포터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0: 아멘. 네. 야,
1: 리포터님 성공하셨습니다.
0: 아니 이거 지금 에너지 우리 목소리보다 더 우리 이수혜 집사님 목소리가요.
2: 너무
1: 같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정말 장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데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저희 메모판의 내용에 딸이 두 명이 있대요.
2: 네.
0: 첫째 딸이 28살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저 그래서 깜짝 놀랐죠.
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수혜 리포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2: 아 제가 쭉 너무 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 네네네. 네.
1: 나이를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0: 네, 나이 여쭤보자. 하지만 동안이신데.
1: 동안이시다.
0: 네. 아니
2: 송욱석 PD님 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0: 네.
2: 항상 젊으시고 네, 은혜가 넘치시니까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저도 지금, 껴주세요.
0: 아니 지금 잠깐만 네? 이수혜 리포터가 지금 이렇게 제가 쿵짝에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2: 네.
0: 뵀는데요.
2: 야. 아,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옆에 보니까 우리 김장한 네. 목사님 큐티책도 지금 벌써 지금 센스가 남달라요.
2: 아, 네. 저 진짜 20년 전에부터 처음 들었거든요.
1: 극동방송을 네. 20년 가까이 들으셨대요.
2: 와.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네.
0: 아, 좋다.
2: 네. 네.
0: 둘째 딸이 올해 수능을 본다고 해준 피디님?
1: 네.
0: 둘째
1: 네. 작은 딸이 네. 작은 딸이 올해 수능을 보신대요. 그래서 그게 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십니다.
0: 야.
2: 네, 맞습니다.
0: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나눠 주세요. 집사님.
2: 네. 네, 기도 제목은 지금 저희 지금 제가 섬기는 부평에 있는 동수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데요.
0: 예.
2: 좀 잘 이제 원만하게 잘 되고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예. 둘째가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됐는데 저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네. 기도 제목들 네. 저희가 같이 네. 우리 방송 가족들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네. 49분에 정규 방송이 네.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네, 네, 네. 우리 이수혜 집사님의 좀 짧은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1: 그래서 궁금해요.
0: 궁금해요. 네. 어떤 묵상이 있으신가 어떤 우리 극동방송

0: 들으시면서 네. 또 감동이 네. 있으실 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네. 저희가 49분 이후에 들을 거고 잠깐 네. 이제 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 네. 네.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수혜 네. 목사님의 네.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도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 우리 정미호님도 김정란님도 조재희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요. 지금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은혜의 이야기 간증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PD님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1: 네, 49분 이후에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이수혜 집사님과 함께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9분이 됐습니다. 자, 수혜 집사님.
2: 네네.
0: 와, 아니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처음 또 얼굴도 뵙고 하는데
2: 네.
0: 아, 우리 예정 PD님, 우리 수혜 집사님 텐션이 또 상당한데요.
1: 이게 전화를 딱 드렸을 때요.
0: 예, 예.
1: 이미 텐션이 그 제가 그 근래 전화드렸던 그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이 텐션이었어요.
0: 아, 네. 우리도 힘을 얻잖아요.
1: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로도 저도 같이 에너지가 업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 많으십니다.
0: 우리 집사님 동수교회 다니시는데 동수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지금 이사를 하고 옮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0: 1년이라는 네. 시간 또 저는 한 달 정도 1년 정도 됐으면 상당히 지금 모든 걸 다 네. 경험했는데요.
2: 아,
0: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 네네네.
0: 아니, 저희가 기도할 네네. 거고요. 우리 수혜 집사님이 네네네. 제가 보니까 또 동수교회에서도 이렇게 네. 밝음의 또 에너지를 분명히 나눠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 아,
0: 근데 집사님,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네. 좀 들으면서 네네네.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좀 간증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2: 아, 네,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극동 방송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0: 예.
2: 하루가 정말 더 힘이 나고 진짜 주님 은혜가 넘치면서 그 뭔가 그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막 느껴지고
0: 예.
2: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러면은
2: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0: 좀 생각나는. 뭐라고 네. 방송이라고 할 거예요. 생각나는 좀 그런 건 없을까요?
2: 아,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0: 예, 예.
2: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0: 예, 예.
2: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0: 그렇죠.
1: 20년을 또 청취하셨으니까.
2: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야.
2: 아, 너무 많아요. 많아서.
1: 근데 네, 저는 오늘은, 주로
2: 네.
1: 뭐 하실 때 주로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요.
0: 아침에
2: 아침에 새벽 예배 틀고 그다음에 뭐 그 말씀도 계속 틀어놓고
0: 예, 예, 예.
2: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한 11시쯤 되면은 또 이렇게 기도 제목
1: 소망의 기도
2: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소망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막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0: 예.
2: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응답이 너무너무 바로 응답이 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그래서
0: 예, 예.
2: 내가 잊고 있을 때라도 저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 그게 힘이 이렇게 커져서
0: 예.
2: 응답이 엄청 빨리 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너무 힘들 때 그 가끔 이렇게 광고에서 보시면은 그 뭐죠? 그 7천 클럽이라고
0: 맞아요.
2: 그
0: 기도 중보기도 7천 클럽도 있었어요. 맞아요.
2: 네.
0: 그런 내용.
2: 네, 네, 네. 기도 클럽 거기에도 막 너무 힘들면 거기에도 막 요청을 하는데 그럴 때 막 또 갑자기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0: 야.
2: 네, 그렇게 네, 네. 예전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중보기도 요청을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그 안 믿다고 막 그랬던 아버지께서 아 그런 거 말 안 하신 교회 말 하지 못하게 막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아프신데 중보기도 그 교회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오. 기도를 받으셨어요.
1: 야.
2: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너무.

0: 너무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막 새벽에 틀어놓으면 막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막 진짜 하나님이 그 찬송가가 저절로 막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이 수혜 집사님, 수혜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아침 말씀해 주신대요.
0: 네. 그 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자기는 못 느끼지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거든 그거를 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 그래요.
0: 네.
1: 와, 네네. 우리 수혜 집사님은 혹시 무슨 일을 하셔요? 아니면은 집에 계셔요?
0: 아, 근데 지금은 제가 일을 다니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1: 그러면 좀
0: 취업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수혜 집사님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이제 가족들 말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어요?
0: 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직장에 뭐 취업을 하고 네, 더 열심히 네, 전하고 뭐 이런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야.
0: 네.
1: 오늘 저는요. 네. 수혜 집사님 뵀는데 그 소녀 감성이 있으시죠.
2: 그러니까요. 뭔가 설렘이 늘 가득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하루를 기대하고.
0: 기도를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시작하면 그게 없이 하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다 열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댓글창에 우리 수혜 집사님, 순수한 집사님 인천 부평의 인천 동수교회를 섬기시고요. 두 따님과 함께 그리고 또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잘 적응하고 신앙 안에서 또 잘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20년 동안 극동방송 들으셨는데
2: 그러니까요.
1: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고 요 또 방송 듣는 게 따님들에게까지 전수가 돼가지고
2: 갈 것 같습니다.
1: 정말 극동방송의 가장 최고령 또 청취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혜 집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복된 아침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정 PD님.
2: 네.
1: 또 내일 수요일 저희가 또 보라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방송도 꼭 들어오시고 내일은 선교사님이 오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내일은 또
1: 귀한 선교사님.
2: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1: 좋아요.
2: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4: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공식적으로는 2001년도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18년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출생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20년 7월에는 자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에서 남녀 구별, 즉 성별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혹은 25년부터 신분증에 성별 구분 항목이 빠질 것이라고 네덜란드 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이 밝힌 것입니다. 네덜란드 장관은 EU 회원국으로는 독일도 신분증에 성별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여권에만 종전처럼 성별 정보가 계속 기재될 예정입니다. 남녀를 분별하여 창조하신 질서에 영적인 혼란을 가하는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도록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5: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Mm-hmm.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 대부분이 밥이라고 합니다. 밥은 밥 먹었어? 밥 먹자 등의 말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해요. 그만큼 가족끼리 함께하는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을 먹을 식의 입구 구자를 써서 식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먹는 것을 뺀다면 가족 간에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좀 많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그리고 사람들과 음식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허기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고요. 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당신의 삶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육의 양식도 참 소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과여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굿모닝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오늘 오프닝에서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할 만큼 참 함께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육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우리 아이에게 왜 요즘에 그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가까이 하고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몇 가지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드는 하며드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암송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가족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신명기 말씀

0: 카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화요일 아침 찬송가 스토리로 함께합니다.
1: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새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이 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뉴욕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눈처치로 평생 시력을 잃었고 불과 1년 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할 법도 했지만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눈을 뜨지 못해 좋은 단 한 가지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내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점이다 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1: 그녀가 49세가 되던 1869년 크로스비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구세주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사로 써내려갔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 천국 문과 구세주의 사랑, 십자가의 순환과 영원한 승리가 시적인 언어로 폭발하듯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찬송시, 원제 Praise Him, Praise Him입니다. 평생 8천 곡이 넘는 찬송시를 남긴 그녀의 사역 중에서도 구원론적 고백이 가장 집약된 명작으로 꼽힙니다. 이 아름다운 시에 날개를 달아준 작곡가는 당대 미국의 주일학교 음악감독이자 출판업자였던 체스터 두안입니다. 그는 당시 주일학교 교재나 브라이트 주얼 같은 어린이 부흥회용 찬송가집 편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스비의 시를 전달받은 두안은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회중 전체가 선율을 쉽게 익히고 폭발적인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박수치듯 리드미컬하고 당찬 행진곡풍의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이 곡조 이름이 바로 조이풀송, 기쁨의 노래입니다. 어두운 시를 대하는 무거운 곡조가 아니라 승리와 소망을 노래하는 밝고 강렬한 선율은 크로스비가 담고자 했던 승리의 메시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2: 1절 천사들아 영광을 돌리어라. 우주적인 경배와 함께 모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따스함을 노래합니다. 2절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셨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다루며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3절 하늘 보좌 높이 계신 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왕이자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와 재림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찬송가 스토리 찬송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귀한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찬송가라고 보내주십시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첨단의 춘 집사님, 겨자씨교회 김수진 집사님, 노기근 집사님, 바른길 교회 문순자 권사님, 최화정 권사님, 송남종 집사님, 백인자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9105번님 만나 하루의 시작을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요. 2846번님 오늘 말씀 받고서 마음에 걸리는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는 날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660번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와 또 갓모닝 식구들 우리 3660번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5번님 고3 아들 수시 접수하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요셉, 주영, 유준, 이강, 하준, 승원, 지후야 끝까지 힘내자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위러브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월광 기독학교 고3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우리 0235번님 응원의 메시지 나눠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위러브의 찬양 띄워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본문으로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갇힌 이 빌립보 감옥, 그곳이 얼마나 깊은 옥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는 가장 안쪽에 있는 감옥,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란 뜻입니다. 거기는 환기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온갖 악취가 진동을 하고 또 다리는 착고에 묶여가지고 양발을 힘껏 끌어당겨가지고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그게 착고라고 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기구죠. 근데 이런 상황에 비명을 질러도 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뭐했다? 듣더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고요? 한밤중에. 한밤중은 무슨 시간이에요?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주무셔야죠.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이걸 듣더라. 사람이 아프면 잠을 빨리 자고 싶어요? 천천히 자고 싶어요? 아프면 빨리 자고 싶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얼마나 아프냐고요. 한낮에는 빌립보 광장에서 몽둥이로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착고에 매달려 있고 그럼 자야죠.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도 자야죠. 근데 안 자요.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 죄수들이 들을 수가 있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삐의 예수 방금 전에 불렀던 한 소년의 그런 음악처럼 그렇게 들려가지고 들었을까? 지금 양 다리가 완전히 벌려진 상태에서 허벅지 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 리가 없고 그 찬송이 온전한 찬송일 리가 없고 부르다가 아 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아 하기도 하고 또 불렀다 말았다

끙끙댔다가 다시 또 기도했다가 신음소리를 냈다가 다시 또 찬송했다가 그 온전한 기도도 아닌 온전한 찬송도 아닌 아름다운 곡조는 더더욱 아닌 그럴 수도 없는 이 불완전한, 그런데 그걸 듣더라.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만하시오, 닥치시오 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 듣더라. 솔로몬이 잠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른 아침이면 아직 잠에서 덜 깼을 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잠도 안 깼는데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이른 아침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밤중에 지금 자야 되는데 아무리 듣기 좋은 찬송이라도 저주처럼 들릴 수 있고 아무리 듣기 좋은 기도라도 저주처럼 들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죄수들이 이걸 또 들어요. 듣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곳이 깊은 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안쪽에 있는 옥, 제일 깊은 옥, 가장 안쪽에 있는 옥.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소리를 제지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본인이 깊은 옥에 가야 돼요. 깊은 옥에 가서 그만해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긴 깊은 옥이거든요. 거기는 가장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가장 악취가 나도 가장 악취가 나고 가장 징그럽고 더럽고 그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인데 바울과 실라를 말리려면 본인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환경, 아무도 이 깊은 옥까지는 올 수가 없는, 근데 그 깊은 옥에 갔을 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물리적인 환경. 제가 이런 걸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코리 템 붐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코리 자매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데 이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언니 엘리자베스라고도 하고 베시라고 불리는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수용소가 1번부터 쫙 있는데 28번 막사에 배치가 됩니다. 28번 막사에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벼룩이라고 들어봤어요? 벼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작업 간부들도 28번 막사는 안 가요. 그런데 이 코리 자매가 그 벼룩이 가득한 드글거리는 그 28번 막사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언니 배씨가 코리야, 우리 이것도 감사하자. 벼룩도 감사하자. 언니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벼룩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28번 막사에 벼룩이 많다라는 걸 작업 간부들도 알아가지고 아무도 28번 막사는 감독을 안 해요. 다른 막사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28번 막사는 이 간부들이 다 패스. 나 거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번 막사에 있던 이 코리와 베시 자매가 그 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곳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입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두 번 28번 막사에서 모여서 수백 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8번 막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벼룩 좀 풀어줘요? 벼룩 때문에. 거기가 깊은 옥이니까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제지를 못해요. 바울과 실라를 말리려면

0: 본인이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우, 1초도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죄수들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밤중에 다들 자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다른 죄수들에게 민폐가 아닌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중요해도 나랑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저 죄수들에게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얼마나 무례한 기독교인가.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하는 찬송 때문에 죄수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슨 덕이 있겠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눈치 코치가 없어가지고 속아지 없이 그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리고 죄수들은 다들 귀막고 있고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깊은 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광장에서 졸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졸속으로 재판을 받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금 이 깊은 옥에 던져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지금 이 감옥에 왔다면 그곳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엇비슷한 이유로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만 착고를 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수들에게는 쇠사슬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매로 때린다든지. 저는 이날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소음이었다면 분명 죄수들이 그만하라고 외쳤을 것이고 죄수들이 그만하라고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멈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더라. 왜 들었을까요? 이 죄수들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아파서. 다른 죄수들도 다들 힘들어서 지금 감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마음이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분이 나 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는 이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말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이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저 빌립보 광장에서 졸속으로 재판받고 지금 깊은 옥에 들어와서 두 발은 착고에 매어있는 저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죄수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본인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본인들에게 너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죄수들이 듣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실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잖아요. 닥치라고,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루디아가 어떻게 그 강가에 있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도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어떻게 루디아가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루디아에 뭘 열어주셨대요?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1: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생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0: 그 마음을 열어
1: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0: 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듣게 하시는 거죠. 따르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는 거예요. 죄수들은 자신이 듣는 소리를 의심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저거 저 기도하는 소리 아니야? 저 지금 찬송하는 소리 아니야? 아, 저 사람들은 억울하지도 않나? 이제 옷이 다 벗겨졌더만 보니까 온 몸이 멍자욱이더만 발은 착고에 메어 있는데 아프지도 않나? 자신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 관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나? 자신들을 무고하게 고발한 여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나? 왜 저들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지? 죄수들은 기이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더라.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곳이래요. 지진이 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다 열려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망치라는 뜻 아닙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손에 있던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고 했으니까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죄수 중에 어느 누구도 도망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도 열렸고 사슬도 다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거니 그리고 칼을 옆에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로마법은 내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령을 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탈령한 죄수가 사형수다 그러면 간수가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이 멈추게 하죠. 잠깐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우리 다 여기 있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는 것을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절호의 기회잖아요. 문도 열렸고 사슬도 다 풀렸는데 왜 아무도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요. 자, 우리 16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무도 도망을 친 죄수들이 없었다. 그들 중에는 바울보다 훨씬 키도 크고 등치 큰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치지 않았다. 왜요?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죄수들은 바울의 찬송만 들은 게 아니라 죄수들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서 어떤 권위를 느꼈던 겁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비만 걸리면 너 몇 살이야?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위와 자리로 말미암아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존 메가더는 가장 하수 권위라 그랬어요. 가장 저급한 권위. 내가 부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목사야. 가장 저급한. 아무도 그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권위,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 취하는 태도.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유머를 써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본인도 힘들 텐데 거기서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느껴요. 권위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다가 옥문이 딱 열리고 사슬이 딱 풀렸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 뭐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의 저항하지 않고 다 그대로 있을 수. 이건 권위를 느꼈다고 해야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보다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다 가만히. 이 권위는 어디서 오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날 새벽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곳은 깊은 옥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동을, 그 소리가 증폭이 돼가지고 또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주님, 이곳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상처 입은 몸을 붙들어주십시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희를 때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죄수들은 그날 노래를 들은 게 아닙니다. 유행가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요를 들은 것도 아니고, 죄수들은 찬송을 들었어요. 그 힘든데 남편이 방에 들어가더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힘든데 아들이 방에 들어가더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듣더라.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나의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찬송 소리를 듣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거죠. 잠을 못 이루었던 분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잠을 잘 수 있었고, 불안했던 분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평안할 수 있었고, 우울했던 분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마음이 밝아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장차 빌립보 감옥에 일어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을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이제 곧 옥터는 흔들릴 것이고, 이제 곧 옥문은 열릴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분들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 어떻게 28번 막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바울은 그날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간증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깊은 옥에 두셨을까요? 아직 옥터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직 옥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28번 가장 벼룩이 많은 왜 그곳에 나를 두셨을까요? 어쩌면 거기에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바로 그곳에 나의 찬송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곳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기에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 바쁘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를 미루거나 찬송을 미루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을 게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0: 여전히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주인들에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관원들에게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기로서니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할 수는 없지요. 내가 사람에게 낼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낼 소리는 내야지요. 그래서 그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인에게 하지 않았던 기도, 관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찬송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간수가 살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날 이후에 무슨 스토리가 있을지. 분명히 이날 그 감옥의 현장에 있었던 죄수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영혼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너무나 확실한,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귀한, 어떤 간증보다도 귀한 저분의 기도소리, 저분의 찬송 소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지. 내 남편의 기도소리, 우리 엄마의 기도소리, 우리 아빠의 찬송 소리, 내 자녀들이 듣고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될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기분 잡치는 대로, 내 감정 상한 대로, 내 기분과 감정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옥이 아니라 깊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할 때 듣는 누군가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내게서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1: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0: 자,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한 번도 모르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다 알고 있던 찬송인데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새 노래를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불렀어요. 그걸 불렀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나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말씀 하나 더 읽어요. 시편 34편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랑한단 말이 프라이즈,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곤고한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마음이 지쳐있는 자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 참 좋다, 가사가 참 좋다 그래서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찬양하는 이 통로가 어디서 오냐면 깊은 옥에서의 나의 태도,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서의 나의 태도가 바로 이 문을 여는, 저를 이것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을 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그 깊은 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무언가를 시작한 첫날은 의외로 모든 것을 잘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첫날은 운동복도 제대로 챙겨 입고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첫날은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죠. 다이어리를 새로 사면 첫 페이지 글씨는 또 얼마나 신경 써서 예쁘겠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두 번째 날부터죠. 처음에 설렘은 조금 사라지고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해야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믿음도 그렇습니다. 큰 지표에서 뜨겁게 결단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 없는 화요일 아침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기도하고 어제 마음 상했던 사람에게 오늘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크게 한번 보여주는 믿음보다 평범한 날에도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믿음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계속하는 사람이 길을 만듭니다. 자, 우리의 결심이 조금 흐려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하면 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9월 15일 화요일, 오늘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볼까요? 사랑의 뜰은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